习惯，认真生活的理

上军装的时候，懂得责任和美丽，军旗亲切地告诉我，如果明天需要我和你，我。

안녕하십니까?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연길 종합방송 조선업 방송입니다. 저의 방송은 FM 91.4 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오늘도 저의 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경절 특집 보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난 중화인민공화국 창건과 연변조선족 자치주 성립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49년 10월 1일, 이날은 중국 인민에게 있어서 천지개벽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놓는 더없이 감격스러운 날이었습니다. 수도 북경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성립을 경축하는 성대한 기념대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날 중앙인민정부위원회에서는 제1차 회의를 열고 국가주석, 부주석의 명단을 선포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의 성립을 선언했으며 준례 동지를 정문 총리 겸 외교부장으로, 모택동 동지를 중국인민혁명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주덕 동지를 중국인민해방군 총사령으로, 심균유 동지를 최고인민법원 원장으로, 라영환 동지를 최고인민검찰서 검찰장으로 임명했으며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공동강령을 중앙인민정부의 시정강령으로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오후 3시 수도 북경의 30만 인민대중은 천안문 광장에 구름처럼 모여들어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을 경축하는 의식을 성대하게 거행했습니다. 인산인해를 이룬 군중 속에서는 무시로 우려와 같은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천안문 성루에는 모택동 주석을 비롯한 중앙정부의 요인들이 올랐고 관례대에는 여러 민족 대표들이 올라섰습니다. 그 중에는 조선족을 대표한 주덕회 동지도 있었습니다. 국가의 조악 속에 모택동 주석은 국기개항 때의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오성 붉은기가 10월의 상공에 나부꼈습니다. 뒤이어 모택동과 함께 일제와 싸웠으며 국민당 반동파와 싸웠습니다. 항일전쟁과 해방전쟁에서 조선족들은 피를 흘렸고 수많은 생명을 바쳤습니다. 때문에 오늘 조선족은 중화의 떳떳한 주인으로 되어 자신들의 대표를 당당하게 천안문 성루에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어 주덕 총사령이 중국인민해방군의 지휘원과 전투원들에게 중앙인민정부 및 모택동 주석의 명령을 견결히 집행하며 재빨리 국민당 군대의 잔여부대를 숙청해 아직 해방되지 못한 국토를 해방하라는 중국인민해방군 총부의 명령을 반포했습니다. 이어 육해공군의 열병식이 있었습니다. 보무당당한 인민해방군 3군 전사들은 늠름한 모습으로 천안문 광장을 주름잡았습니다.

0: 이날 연결시에 2만여 명 군중들은 거리에 뛰쳐나와 경축 모임을 가지고 중화인민공화국 만세, 중국 공산당 만세를 목청껏 외쳤습니다. 집회에서 연변의 당정 지도 일꾼들은 열정에 넘치는 연설을 했으며 모태똥 주석과 주덕 총사령에게 보내는 축전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연결시 5만 명 여러 민족 인민들은 중국인민 정치협상회의의 승리적 폐막과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의 탄생을 열렬히 경축하고 있습니다. 가진 고통과 압박을 받은 우리 중국 사람들이 오늘부터 새로운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중국인민은 더는 제국주의와 반동파의 통치를 받지 않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공산당 모주석, 조총사령과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의 령도 밑에 단결해 생산계획을 견결히 완수 또는 넘쳐 완수함으로써 전국인민 해방전쟁을 계속 지원하며 반동세력을 소멸하고 전 중국을 완전히 해방하기 위해 독립, 민주, 평화, 통일 및 부강한 새 중국을 건설하기 위해 분투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의 전보문은 그날로 전파를 타고 북경에 전해졌습니다.
1: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후 국경 첫돌을 맞이하면서 당과 정부에서는 전국의 소수민족 대표와 소수민족 문공단 배우들을 북경에 초청하여 함께 명절을 경축하도록 마련해줬습니다. 동북인민정부에서는 조선족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결정지었습니다. 중공연변지회에서는 연변대학교 부교장 림민호를 단장으로 항일열사 가족 김신숙을 단원으로 연길한어전문학교 교도주임 반룡회를 수원으로 한 대표단을 구성했습니다. 예술축전에 참가할 배우들은 새로 창작한 가무 종목을 다그쳐 연습했습니다. 9월 22일 대표단 일행은 연길역을 떠나 23일 심양역에 도착했습니다. 심양역에서는 동북인민정부 지도 일꾼들과 각계 대표들이 나와 대표단 일행을 환영해 줬습니다. 9월 27일 대표단 일행은 북소리와 환호성 속에서 북경역에 도착했습니다. 수십만의 각계 대표들이 역에 나와 대표단을 맞아주었습니다. 9월 28일 대표단 일행은 로동인민문화궁에서 주은래 총리의 국제 국내 정세에 대한 보고를 들었고 29일에는 주은래 총리의 초청을 받고 북경 호텔에 가서 만찬회에 참석했습니다. 9월 30일 마침내 모태똥 주석의 초청을 받고 북경 호텔로 향하게 됐습니다. 모태똥, 류소기, 조덕, 송경령, 장간, 리제심 등 공화국의 주석, 부조석들과 정무원 총리 존대가 연회대청 앞에서 대표들을 맞아주었습니다. 400여 명 대표와 배우들은 줄을 서서 지도자들과 악수하고 인사를 올렸습니다. 접견이 끝난 후 대표들은 연회에 참가했습니다. 연회 분위기는 자못 경쾌했습니다. 한동안 지난 후 진훈, 팽진, 리유한, 우란후, 류춘 등 지도자들이 잔을 들고 조선족 대표단이 있는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표들은 열렬한 박수로 그들을 맞았습니다. 진훈은 동북국에서 사파는 동안 조선족을 잘 이해하게 되었는데 조선족은 정말 믿음직한 민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동북해방전쟁 때 조선족 인민들은 용감하게 잘 싸웠고 동북해방전쟁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서 조선족 인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표했습니다. 뒷이어 팽진은 조선족에 대해 깊은 정을 가지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동북국과 제4야전군 사령부에서는 적지 않은 조선족 경위들을 두어 기관과 사령부 안전을 담보했는데 이는 지도자들이 조선족에 대한 신임이었습니다. 10월 1일 북경성은 새벽부터 징소리, 북소리, 폭죽소리로 들끓었습니다. 림민호, 김신숙, 반룡회는 청첩장을 받고 천안문 서쪽 관례대에 오르고 배우들은 북경 시민들과 함께 시위 행진에 참가했습니다. 남자들은 흰 광목 바지에 저고리를 입고 흰 수건을 머리에 두르고 운동화를 신었으며 여성들은 환한 색깔의 치마 저고리를 입었습니다. 그들은 꽹과리, 북, 세납을 행진용 악기로 삼았습니다. 모태똥 주석을 비롯한 당과 국가의 지도자들이 천안문 성루에 오르자 시위 행진에 참가한 사람들은 손바닥이 아프도록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시위 행진 대오를 따라 관례대 앞을 지날 때 조선족 배우들은 격동에 넘쳐 모주석 만세, 중국 공산당 만세, 중화인민공화국 만세를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배우 김성민은 꽹과리를 쳤는데 한동안 지나 꽹과리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제야 꽹과리채가 꺾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10월 3일 밤 중남해의 회인당에서 예술촉전 활동이 있었습니다. 활동에서 선물 증정의식이 있었는데 각민족 대표들은 순서대로 각기 조석대에 올라 가지고 온 선물을 모태똥 조석에 드렸습니다. 조선족 대표단은 세 번째로 조석대에 올랐습니다. 림민호가 먼저 연변인민들이 국경 첫도를 경축하는 서명부 한 책을 모조석께 올렸습니다. 다음 김신숙이 조선족 저고리와 조끼, 바지 한 보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 반룡해가 옥석으로 만든 벼루를 드렸습니다. 또 그 다음 예술단 단장 김동구가 조선족 회색 두루마기를 모태똥 조석에 입혀드렸는데 두루마기의 길이와 품은 웅장한 모태똥 조석의 몸매에 딱 맞았습니다. 모태똥 조석은 두루마기를 보면서 사의를 표했습니다. 대청에선 우렁찬 박수소리가 울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우 정영숙이 남색 비단에 원앙새를 수놓은 방석을 드렸습니다. 선물 증정이 끝난 후 예술축전이 있었습니다. 연변문공단, 내몽골문공단, 신강문공단, 사천성의 장족, 묘족들의 가무종목은 명절의 분위기를 고조히로 이끌었습니다. 연변문공단의 5개 종목은 그날 밤 문예축전의 4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먼저 대합창을 선보였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힘차게 부른 노래소리는 회인당에 메아리 쳤고 중남해의 정원을 넘어 수도인민들의 흉금을 울려주었습니다. 김혜련의 지게춤, 리인숙 등의 사인무 절구춤은 관람자들의 흥미를 자아냈습니다. 김인숙의 노래 민가련창과 방초선의 독창 배짝이 노래도 절찬을 받았습니다. 각 민족 대표들은 조선족의 예술은 기교가 높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번 축전에서 조선족 대표단은 모두 10차례나 단독으로 공연했는데 공연 때마다 초만원을 이루었습니다. 이때로부터 조선족 예술은 북경인민들과 전국인민들의 이목을 끌게 됐습니다. 이날 밤 모태똥 조석은 조선족 문공단을 포함한 소수민족 문공단의 공연을 관람하고 완계사 한 수를 지어 류아자 선생에게 화답했습니다.
0: 1952년 7월 24일, 팽생민을 단장으로 하고 싹쿵료를 부단장으로 하는 중앙대표단 일행 50여 명이 길림성 인민정부 부주석 서원천의 안야에 열차로 연길에 도착했습니다. 주덕해, 동욱군, 최채 등 연변의 당정 지도자들이 연길역에 나가 중앙대표단을 맞아주었습니다. 이날 연길시 6만 5천여 명 인구 중 3만여 명이 연도 환영을 나왔습니다. 군중들의 울긋불긋한 꽃초롱불은 방문단이 지나가는 앞길을 가로등처럼 비춰주었습니다. 중앙에서는 이번에 도합 4개 방문단을 서남, 서북, 중남, 동북, 내몽골과 수원 등지에 파견하여 소수민족을 위문하며 중앙인민정부에 대한 여러 소수민족 인민들의 희망과 요구를 요의하도록 했습니다. 연변에서 나온 중앙방문단은 바로 그 4개 방문단 중에 하나였는데 팽택민을 단장으로, 싹쿵료, 킹스크, 아예사이를 부단장으로 했습니다. 동북으로 나온 중앙방문단은 7월 9일 북경을 떠나 수원을 거쳐 15일 심양에 도착한 후 두 개 조로 나뉘어 한 조는 료서에 가고 다른 한 조는 연변으로 나온 것입니다. 7월 27일 연길시 3만여 명 여러 민족 인민들은 인민체육장에서 중앙방문단을 환영하는 성대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환영대회에서 주덕해의 열정이 넘치는 환영사와 팽택민의 답사가 있은 뒤 모태똥 주석께서 중공 연변지휘 연변 전원공수에 보내는 금기가 전달됐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여러 민족은 단결하라는 모태똥 주석의 친필 제사가 금기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어 중앙방문단의 선물 증정의식이 있었습니다. 선물로는 수령의 초상화 190폭, 모태똥, 주덕, 준대의 친필 제사 500매, 기념메달 6,500개, 환등기 2대, 25종류의 도서 1,392권, 25가지 약 15상자, 현미경 한 대를 포함한 26가지 의학기사재, 의학서적 310권이었습니다. 28일 중앙방문단을 환영하는 운동대회가 있었습니다. 연길, 룡정 등 곳에 1,900여 명 선수들이 조선족 씨름, 근해, 널뛰기 시합에 참가했습니다. 29일 오후부터 30일 오전까지 중앙방문단은 각 민족 각계 대표 50여 명과 조담회를 가졌습니다. 조담회에서

참가자들은 생산건설, 전선지원, 민족단결 등 방면에서 얻은 보귀한 경험을 소개했습니다. 중앙방문단은 염변에 체류하는 기간에 선후에 중공 염변지휘, 염변전원공서, 염변대학, 동북조선인민보사, 인쇄공장, 염변교육출판사, 염변문공단, 최죽송 농업생산합작사와 김시룡 농업생산합작사 등을 방문했으며 회족 만족들도 찾아보았고 일부 열사 유가족, 군인 가족들도 위문했습니다. 중앙방문단은 염변에서 9일간의 방문 활동을 끝마치고 8월 2일 저녁 차로 연기를 떠났습니다. 이상 국경절 특집 프로를 마칩니다. 순대, 떡, 냉면, 김치, 비빔밥 등 조선족 전통의 본연의 맛과 새로운 음식 문화도 체험할 수 있는 이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학송 작사 문종덕 작곡의 연변대찬을 김지협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김학송 작사, 문종덕 작곡의 연변대찬을 김지협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와이파이가 기억력을 떨어뜨린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과연 정말일까요? 네, 이런 견해는 과학적 근거가 없답니다. 현재까지 와이파이 신호가 기억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과학적 연구는 없습니다. 와이파이 공유기가 작동할 때 발생하는 방사선은 비전리 방사선에 속합니다. 이런 방사선의 에너지는 매우 낮으며 X선이나 CT에서 발생하는 전리 방사선처럼 인체 세포나 DNA를 파괴할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일상생활에서 와이파이 공유기가 방출하는 방사선 강도는 국가에서 규정한 안전 한계치보다 훨씬 낮아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합니다. 현재 이 강도의 비전리 방사선이 인간의 인지 기능이나 기억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엄격한 과학적 연구는 없습니다. 네, 계속해서 꼭 익혀서 먹어야 되는 그냥 먹었다간 췌장을 망가뜨리는 곡물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건강을 생각해 흰 쌀밥 대신 잡곡밥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지만 우리가 몸에 좋다고 믿고 섞어 먹는 특정 곡물이 사실은 제대로 조리하지 않았을 때 췌장을 실시간으로 파괴하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콩류와 함께 잡곡밥의 대명사로 불리는 현미와 생콩입니다. 네, 이들은 풍부한 식이섬유와 영양소를 가지고 있지만 날것의 상태이거나 충분히 익지 않았을 때는 단백질 소화를 방해하는 효소 억제제와 독성 물질인 렉틴을 함유하고 있어 췌장에 엄청난 과부하를 주게 됩니다. 네, 특히 60대 이후에는 소화 효소의 분비량이 줄어드는데 딱딱한 현미나 제대로 익지 않은 콩을 그대로 섭취하면 췌장은 이를 소화하기 위해 비명을 지르며 과도한 인슐린과 소화액을 뿜어내게 됩니다. 네, 이러한 상태가 반복되면 췌장 세포는 실시간으로 녹슬게 되고 이는 결국 췌장염이나 장기 기능 저하, 심지어는 당뇨병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꼴이 됩니다. 네, 의학 전문가들이 제발 삶아서 혹은 푹 익혀서 드시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곡물 속에 숨겨진 천연 독소를 열로 중화시키고

아이가 편안하게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췌장은 한번 망가지면 회복이 매우 어려운 예민한 장기이기에 조리법 하나에도 온 정성을 다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한다면 거친 곡물을 섭취할 때 반드시 충분히 불리고 푹 삶아서 부드러운 상태로 드시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사소해 보이는 조리법의 변화가 우리의 췌장 수명을 결정하며 10년 뒤에도 췌장 질환 걱정 없이 활기찬 아침을 맞이하게 해줄 유일하고 확실한 건강 보험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몸은 주인이 선택한 정성에 정직하게 반응하며 특히 췌장은 속일 수 없는 결과물을 우리에게 평온한 속과 맑은 안색이라는 보상으로 안겨줍니다. 내 지혜로운 조리는 단순히 맛을 내는 과정이 아니라 내 몸속 장기들에게 보내는 가장 따뜻한 배려입니다. 맑은 혈액이 전신을 적시고 췌장이 과도한 업무에서 벗어나 여유를 찾을 때 우리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청정하고 생기 넘치는 에너지로 가득 채워질 겁니다. 내 100세 시대의 건강은 좋은 음식을 먹는 것만큼이나 그 음식을 어떻게 안전하게 조리하느냐에 달려 있음을 명심하고 오늘부터라도 곡물 하나라도 온 정성을 다하는 현명한 주방의 주인이 되시길 응원합니다. 네, 사춘기 여드름도 아니고 나이 들어 자꾸 여드름이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다양한 가능성이 있지만 나이 들어 자꾸 올라오는 여드름은 장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장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1차적으로 피부 트러블에 달달한 음식이 자꾸 당길 수 있습니다. 관련 연구에 의하면 스트레스, 수면 부족, 가공식품 섭취, 항생제 복용과 같은 요인들은 장내 미생물 환경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뇌, 심장, 면역체계, 피부 호르몬, 체중 등에 다양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장에 문제가 있을 때 나타나는 흔한 신호를 알아보겠습니다. 네, 가공식품과 첨가당을 많이 먹으면 장내 유익한 박테리아 수가 감소합니다. 이렇게 불균형이 일어나면 설탕이 더 먹고 싶어서 장이 더욱 손상될 수 있습니다. 정제당, 특히 액상과당을 많이 섭취하면 체내 염증이 증가하는데 이러한 염증은 다양한 질병 및 암의 전조가 될 수 있습니다. 가스, 복부팽만, 변비, 설사, 속쓰림과 같은 위장장애는 모두 장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징후일 수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 균형이 유지되면 음식을 소화하고 노폐물을 제거하기 수월해집니다. 식습관이나 운동습관의 변화를 주지 않았는데 체중이 늘거나 줄어드는 것은 장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징후일 수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 균형이 깨지면 신체가 영양소를 흡수하고 혈당을 조절하며 지방을 저항하는 능력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체중 감소는 소장 세균 과증식 때문일 수 있으며 체중 증가는 인슐린 저항성이나 영양소 흡수 감소로 인한 과식 충동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장이 건강하지 못하면 불면증이나 수면 부족과 같은 수면 장애가 생길 수 있고 이것이 만성 피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분과 수면에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인 세로토닌 대부분이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장이 손상되면 숙면하기 어려워지는데요. 일부 수면 장애는 섬유 근육통 위험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장이 면역체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새로운 증거가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장이 건강하지 못하면 전신 염증 위험이 증가하고 면역체계가 적절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신체가 스스로를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음식 과민증은 특정 음식을 소화시키기 어려워서 나타납니다. 음식 과민증은 장내 박테리아의 질이 좋지 않아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특정 음식을 소화시키기 어렵게 만들고 복부 팽만, 가스, 설사, 복통, 메스꺼움과 같은 불쾌한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음식 알레르기 또한 장 건강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을 열어가는 정선아에게 해피라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지금의 괴로움이 영원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삶은 늘 그렇게 흘러갑니다. 아팠던 날도 버거웠던 시간도 머물다가 지나가는 법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조금 덜 생각하고 조금 더 숨쉬며 이 하루를 살아내게 합니다. 그것으로 이미 우리는 충분하게 하루를 충실하게 잘 보내고 있는 겁니다.

가끔은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네, 저도 가끔은 그럴 때가 있거든요. 준 만큼 받기를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알아야 할 말들입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지 말 것, 그리고 준 만큼 너도 나를 줘야지. 기대를 말고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까봐 초조해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실망할 일이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기대고 뭔가를 바라면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잘 되지 않으면 그만큼 원망만 커지는 법입니다.

가고 싶은 것은 아마 누구나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하지만 그 오래 이어가는데도 방법이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작은 고마움도 표현해야 합니다. 아, 친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작은 일이라도 아주 사소한 거라도 꼭 고맙다라는 표현은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와 나의 다름을 존중해줘야 됩니다. 나와 다르다고 내가 틀렸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도 아주 잘못된 선택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쁠수록 연락을 끊지 않는다. 네 번째는 감정이 격해지.

돈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이고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본인이며 본인보다 중요한 것은 나를 자신의 분신처럼 생각하고 챙겨주는 사람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를 챙겨줬던 사람은 꼭 기억해야 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괜히 어디에서 기죽지 말고 밥 잘 챙겨 먹고 잘 땐 푹 자고 나 스스로가 나를 아껴주고 나를 많이 많이 사랑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나 스스로 일어날 수 있고 잘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남을 관심해주고 남을 사랑해주는 것도 좋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바로 나 스스로를 먼저 아껴

두고 관심해주고 많이 사랑해줘야 합니다. 가끔은 지쳐있는 나에게 힘내, 잘 될 거야, 잘해왔어 라는 용기 있는 말을 나 스스로한테 해주는 것도 참 의미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끔은 나를 다독여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게 마음먹기 달렸고 생각하기 나름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 나를 괜히 우울한 생각으로 힘들게 하지 말고 이왕 생각할 거면 그래 할 수 있어. 나라면 얼마든지 힘이 되는 생각으로 긍정적인 삶, 낙관적인 삶을 살아가시기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선아였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좋은 세상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최루광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김설아입니다.
0: 오늘은 10월 1일. 바로
2: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도시입니다.
1: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2: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1: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2: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0: 네, 먼저 오늘 생방송실을 찾아주신 연변 가사협회의 김설자, 리영자, 최선족 세 분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0: 네, 세 분 먼저 간단히 자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3: 네, 저는 연변 가사협회에서 온 김설자입니다.
0: 네.
1: 네, 반갑습니다.
4: 저는 연변

0: 가사입에서 온 리영자라고 합니다.
1: 네.
2: 네, 반갑습니다.
3: 예, 저도 가사협회에서 온 최선수입니다.
2: 네, 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76주년을 맞아 이 자리에 나오신 소감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4: 이렇게 경사스러운 날을 맞으면서 우리 영변 가사협회 두 분과 함께 그 옛날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노래로서 명절의 분위기를 청취자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1: 네.
0: 예, 우리 중화인민공화국은 생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1: 네.
0: 예, 나날이 그 번영 발전하는 이 강대한 국가로 발전한 데 대해서 아주 감개무량합니다.
2: 네.
0: 예, 우리 조국이 갓 해방됐을 때 그라고 했던 것이 위대한 중국 공산당이 정확한 영도하에서 지금은 여러 민족 인민들이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우리 중국 국민으로 살고 있는 데 대해서 무한한 좌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1: 네.
2: 네. 이 국경절을 맞이하면서 정말 감개가 무량합니다.
1: 네.
2: 특히 우리 연변조선족 자치수만 보더라도 이전과 지금은 진짜 현저하게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1: 네.
2: 이 건축부터 봐도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더니 정말 유지에 가서 10년씩 있던 분들이 돌아오게 되면 정말 어디가 어딘지 찾아보기 어렵게 큰 변화를 가져왔고
1: 네.
2: 교통도 너무나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1: 네.
2: 그리고 어디가나 지금 외국의 문화도 많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커피 문화, 수제향 문화, 독서 이런 변화 가 너무 커가지고 정말 한두 마디로 말하기 바쁩니다.
0: 네.
1: 네.
0: 그래요. 우리 조국은 강대한 강국으로 세계의 우뚝 자리매김을 해가고 우리도 따뜻한 민족 정책의 빛발 아래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주로 교통, 통신 발달과 의식주 해결 등 몇 개 방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방송국으로 오실 때 여러분들도 아마 교통수단을 이용했을 텐데요. 네, 여러분들이 사용한 교통수단은 예전에 비해서 참 많이 편리해졌겠는데요. 그 놀란 변화를 이야기해 주시렵니까?
5: 예, 교통수단에 대해 말하면 오늘 올 때도 우리는 자가용 타고 왔습니다.
0: 네.
5: 예, 지금의 우리 회상에 보면 1968년도 10월에 저는 하양 지식청년으로 삼합공사 그 북흥대대 내려갔다는데
0: 네.
5: 그때는 북흥에서 영성까지 하루에 버스 한 대만 다녔습니다.
0: 네.
5: 그래 놓으니까 삼합공사라는 게 얼마나 큽니까? 북흥대다면 해도 그때 230호 됐습니다. 우리
0: 네.
5: 북흥대대 내려가는데 그 대대 놓고 말하면 버스가 삼합부터 떠나서 북흥에 들러온다 말입니다.
1: 네.
5: 그래서 그 삼합에서 많이 앉으면 북흥에 와서 몇 사람 못 있죠.
0: 앉을 때.
5: 예. 그래서 그 다음에는 설세로 갔다도 집에 올 때면 버스를 놓치면 이튿날에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그 먼 길을 거의 백열이 됩니다. 지금은 고속도로를 빼서 아주 거리도 가까워지고 편리하지만 이전에는 오랑캐영이라면은 누구나 다 알았습니다.
0: 네.
5: 꼬불꼬불 거의 백리되는 걸 걸어댔습니다. 우리 이튿날 상발하기 위해서. 그랬던 농촌에 어찌다 가니까 뭐 시집에서랑 짐을 많이 주면 커서 또 이고 지고 그거 걸는 게 정말 말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문 앞에 택시가 부르면 오고 그다음 또 좀 나가면 장거리 버스도 있고 단거리도 있고 얼마나 편리한지 모르겠습니다.
0: 네.
5: 진짜 하늘과 땅이 변합니다.
0: 그렇죠.
4: 예, 저도 오늘 자가용 차를 몰고 왔습니다.
0: 아, 그러셨어요.
4: 예, 시내
0: 네.
4: 발전이 너무도 빠르죠. 예.
0: 네.
4: 예, 우리 영진 씨만 보더라도 예전에는 시내 안에 버스가 선로 버스가 1, 2, 3, 4개 선로밖에 없었습니다.
0: 네. 네.
4: 예, 그런데 지금은 아마 62여 개 노선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1: 네.
4: 골목마다 다 다니기 때문에 많은 편리를 주고 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거의 지금 집집마다 자영차가 다 있고
0: 네.
4: 그것도 한 가족의 한 대만이 아니고 어떤 집에는 여러 대로
0: 네.
4: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네.
0: 실례지만 연세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어머님?
4: 예, 네. 예. 69세입니다.
0: 아, 6학년 9반, 네. 7학년 4반. 네, 언제 면허를 따셨나요?
4: 제가 퇴직하기 전에 땄습니다.
0: 네, 그리고 퇴직 전에. 예전에면 뭐 교통수단이 글쎄요, 그 운전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다 남자분들이었지 않습니까? 혹감가라는 남자분들. 그렇죠. 정말 좋은 직업이라 그렇게 자랑도 하고 그러셨는데 요즘에는 여자분들이 이렇게 어머님들이 네, 자가용으로 운전을 하고 운전기사가 돼서 네, 멋지게 다니고 계시는데요. 자, 다음 분은 또 네, 어떤 변화를 느끼셨나요?
6: 예, 이전에는 정말 거리에 나서면 다 걸어다니는 분들이 많고
0: 네.
6: 아니면 자전거 탄 풍경이 아니면 버스 다니고 그리고 길에 차들이 몇 개 없었잖아요.
7: 네.
6: 굉장히 지금 언제부턴가 이게 그 변화가 조금씩 있던 게 이젠 정말 거리가 전부 지금 자가용으로 변해가지고
7: 네.
6: 요즘은 연길이 왕홍성이 됐잖아요.
0: 네.
6: 그래도 모두 위에서 가만히 보면 꽃에 타고 오시는 분들도 많지만
7: 네.
6: 자가용으로 오는 분들도 많습니다.
0: 네. 네. 가만히 보니까
6: 네. 네. 그리고 위에서 오시는 분들도 자가용 많이 이용하지만은 우리도 자가용 가지고서 또 어디 신강이나
0: 그렇죠.
6: 부산이나
0: 네.
6: 전국 각지를 한번 떼나 가고 싶은 데를 가고
7: 네. 네.
6: 예전처럼 무슨 며칠씩 계획하고 가는 게 아니라 아, 그냥 가고 싶으면 갈 수도 있고
0: 맞아요.
6: 퇴근해서도 좀 힘들면은 그냥 또 운전해서 모아산에 가서 시원한 공기를 마시고 기분
0: 네.
6: 바꿀 수도 있고 진짜 자가용이 있으니까는 좋습니다. 요즘에는 어떻게 자기도 잘 운전할 일 생각했겠습니까?
0: 네, 그러니까요. 상상도 네, 못했잖아요.
6: 네.
7: 그래요. 예전에는 주로 어떤 교통도구를 이용하였는지, 네, 어떤 불편함이 있었는지, 그리고 재밌는 추억이나, 네, 되돌아보면 교통수단 때문에 가슴 아팠던 그런 추억거리가 혹시 있으신가요?
4: 네, 제가 지금 와서 기억이 생생한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방학이면은 팔도 장신촌에 우리 고모가 살고 계시는데, 거기 방학이면 그냥 놀러 갔댔습니다.
0: 네.
4: 그런데 그 가는 그 거리 그 중간에 다리가 한네 있었는데 그 다리가 비가 세게 오면 끊어집니다. 그게 물이 밀려가는 이런 상황에서 됐습니다. 그래 경날은 돌아오지 이거 용서하기 다 남아입니다.
0: 네.
4: 그때는 어릴 때가나 무엇이 없지 이렇게 어떻게 오겠습니까? 그래서 그 우리 고모가 그 부근에 어떤 어른이 같이 연기를 오는 분이 있는데 거기다 가서
0: 네.
4: 걸어서
0: 네.
4: 네 걸어서
0: 빙빙 돌아서
4: 네, 걸어서 장천까지 걸어와서 그다음에 거기서 기차 타고 연길로 돌아왔습니다.
0: 네.
4: 이런 일이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아, 네.
4: 그 거리가 그때 들은 게 4, 50년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 어린 나이에 거기서 걸어서 그렇게 왔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기억에 제가 1994년도에 그때 만 살 된데 그때 처음 모포를 타봤습니다. 비행기도
0: 네.
4: 처음 타봤습니다.
7: 네.
4: 그런 거 보면 그때는 정말 우리 생활이가 지금에 비하게 되면 확실히 많이 차했지요.
0: 네.
4: 예. 근데 지금은 자동차 있으니까 나 자기들은 싱싱 몰고 가고 싶은데 다 갈 수 있고 예.
7: 네.
4: 그리고 이래 제가 지금 여러 곳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아주 편리합니다.
0: 멋쟁이십니다. 요즘 어머님들. 네. 그래요. 최선숙 씨는 또 어떤 내 추억이 있나요? 네.
6: 저는 고향이 하룡인데 저번에도 친구들 같이 하룡에 갔다 내려오면서 그 관지라는 곳이 어딘가 이래 물어보자고
0: 네.
6: 자가용으로 혹은 버스로 오면 그 관지를 지나지 않습니다. 기차를 타고 지나가야 하는 그 역을 지나는 말이에요.
0: 네.
6: 그래 그 말 듣고 소리 언젠가는 한번 좀 기차 타고서 그 이전에 학교 다닐 때는 고승 다닐 때라면 그 연길에서 또 하룡까지 기차 타면서 지나갈 수 있는 전거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 거기 이렇게
0: 타고
6: 지나가면서 선거장들이를 경과하면서 그때 그 어릴 때 그
0: 네.
6: 느낌이 그 느낌을 찾아봐서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네, 옛날 추억 네 떠올리고 어릴 적에 뭐 소술에 탔던 그런 기억은 있으세요?
5: 소술이 있지요.
0: 네.
5: 저는 나이 많다니까요. 뭐 네. 이게 무슨 나이가 나이 차라인데
0: 근데 너무 젊어 보여요.
5: 결혼할 때 있잖아요.
0: 네.
5: 결혼할 때도
0: 맞으라고.
5: 그래 그때는 뭐 소술에도 그거였고
0: 네.
5: 어쨌든 남편이 좋으니까 그래서 소술에 앉아서 거기를
0: 네. 몇 월이었나요 그때가?
5: 그때 10월 1일에 결혼했을까요? 71년도입니다. 71년도 10월 1일에 결혼했을까 그때.
0: 네.
5: 그때도 농촌에는 그래서 서술에 그래서 교통
0: 유일한 교통도구였나 봐요. 네, 그래요. 요즘은 뭐 또 이 편리한 교통수단 때문에 우리 삶에 참 많은 변화가 생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7: 그렇죠.
0: 네.
7: 네. 세 분은 어떻습니까?
5: 너무 천지개벽이 변화가 있죠.
7: 네.
5: 서술에 타고 시집 가던 사람이요.
0: 네.
5: 지금은 내 동생이 자가용 타고 저번에도 네. 북흥에 삼합에 놀러 가고 거기 또 집 하나 얻어놓고
0: 네.
5: 뭐 자가용 타고 갔다 왔다 하고.
0: 아.

0: 장미철엔 또 그렇게 가고.
1: 네.
0: 아, 지금은 정말 옛날과 완전히.
1: 네네.
0: 틀리네요.
2: 그러니까 요즘 이 금년이 아주 이거 다 봤습니다.
1: 네.
2: 예,
1: 시험경. 네. 네.
2: 진짜 정말 이 그거 그냥 그서 저런 한다 이런 거 우리는 그냥
0: 다 그래.
2: 타고 다니고 운전하는 거니까 몰랐는데
0: 어쩌다 타갔겠고.
2: 예, 어쩌다가 저번에 몇 번 그 벌 구경 가는데
1: 네네.
2: 있다가 좀 빠지지 못하니까 너무 사만아서
1: 불편하니까
2: 그 버스 타보니까 좋을 때다.
1: 네.
2: 편안하고 그리고 앉아보니까는 그 느낄 수 있는데 정말 큰 도시 같은 느낌이 든다 말입니다. 예.
1: 짧은 거리지만
2: 네. 지금 윤길이 왕홍청이 될 생각에
1: 네.
2: 정말 명실상부한 왕홍청이라는 이런 생각도 들고 이젠 성수 같은 느낌도 들고 있잖아.
1: 네.
2: 아, 이게 저긴 그런 큰 도시 같은 느낌이 든다 말입니다. 소스티를 한 대에 가보니까는.
1: 네, 그래요.
3: 네, 이런 교통의 발달로 네, 삶의 질이 높아지고 우리들의 삶의 행복 지수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 잠깐 네, 리영자 어머님의 또 준비한 노래 네, 고향산 기슭에서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이야기들 잠깐 들어볼까요?
1: 예, 우리 그 지식 청년으로 68년도 10월에 내려갔을 때 북흥대 71년도까지 이미지 달고 있었어요. 근데 네. 그 후에는 또 선전화 있고 지금은 또 이게 외신 해가지고 스핀 하다나까나 뭐 외국가도 우리 얘기할 수 있고 네. 뭐 얼마나 편리한지 모르겠어요.
2: 연애를 해도 예, 예 영상 통화를 할 수 있고
1: 연애 말씀이 나니까 있는데 옛날에는 빠른 게 전화고 그다음에 네. 더 급한 게 전보지요.
2: 전보
1: 그리고 그다음 편지를 했는데 네. 옛날에는 이렇게 연애를 하는 것도 연애 편지를 쓰기다 보니 먼 데는 두 주일도 가고 또 어떻게 뭐 통하지 못한 보름도 가고 어떤 때는 한 달도 이게 편지가 깔려 못 전달될 때 있단 말입니다.
2: 네.
1: 그래 우리 연애할 적이면은 연애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기다리는 게 눈이 빠지게 기다린다. 좋아요. 언제 오늘이 편지를 가지고 오는가. 서로서로 그랬댔습니다.
2: 네.
1: 그러니까 웃은 일도 많죠.
2: 아.
1: 그리고 또 편지가 연애 편지 오니까 지금은 자기 외신에 이런 네. 소식이 오니까 남이 볼 것도 없는데 연애 편지 다른 사람 받으면 또 다른 사람이게 되죠. 이런 일도 있고 그리고 또 보름 만에 한 달 만에 겨우 편지 받을 때도 있고
2: 네.
1: 남이 뺏어가 가만 볼 때도 있고 이쁜 일이 많습니다. 옛날에
2: 봉투가 뜯겨서 남이 봉투 그렇죠. 있고 속상하고
1: 그런 편지와 전보 그 다음에 전화 이게 통신이 됐죠.
2: 아, 어머님도 그렇게 연애를 하셨어요. 연애 팬이시면서
3: 네. 네. 그 80년대 그때는 갠주택에 전화가 별로 없었죠. 예,
2: 네.
3: 집만 전화됐습니다.
2: 그렇죠.
3: 그때 우리 집에도 좀 일찍 전화를 안장했댔는데
2: 네.
3: 그 전화 안장하는 그날이 남편분이 예, 그 직장에 전화 왔어요.
2: 네.
3: 예, 그 전화 놓는다고.
2: 네네.
3: 그 소식 듣고 예, 어떻게 흥분하고 예, 기뻤던지 티오시라 시가디로 여기서 고대를 기대가 됐습니다.
2: 네.
3: 예, 그래 집에 가서 전화 여기서 농구 보고 소리기 아 그때 그 신정 정말 얼마나 기뻤던지 모릅니다.
2: 네.
3: 예, 지금 생각해도 예, 그게
2: 흥분되죠.
3: 그 신정 생각하게 되면 예, 정말 지금도 흥분됩니다.
2: 아, 근데 전화는 났는데 전화를 칠 데가 없잖아요.
3: 그렇죠.
2: 전화가 흔치 않았으니까.
3: 맞아요,
2: 맞아요.
3: 예, 예.
2: 네. 요즘은 오히려 집에 전화기가 있는 집들이 또 적잖아요.
3: 그렇죠.
2: 네. 다 핸드폰 예. 저서마다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요.
0: 이 통신 도구의 발달과 함께 우리의 생활 질도 향상되어 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다 함께 네, 김설자 어머님의 노래 네, 주후 주고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네, 끝으로 세 분 앞으로 소망이나 바람 같은 것이 있다면, 네, 짧게 얘기해 주실까요?
1: 네, 우리 공화국 창립될 때부터, 그때부터 태어나서 지금까지 72여 년간, 우리 위대한 중국 공산당이 영도하여서 또 위대한 사랑스러운 중화인민 공화국이 한계 국민으로서 회고해 볼 때 우리 중국 공산당이 영도하에서 인민들이 정말 악정고토하고 자립경쟁하고 분투해서 지금은 우리는 먹는 것이나 입는 것이나 교통 그리고 운수 이런 방면에서 천지개벽이 변화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지금이야 생각해 보면 국경절을 맞으면서 감개무량한 것은 정말 우리 위대한 조국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우리 중국 공산당이 정말 이 14억 되는 인구를 먹여 살리고 모두들 굶은 사람이 없고 벗은 사람이 없고 잘 입고 그리고 아주 훌륭한 교통수단과 이런 좋은 환경하에서 특히 또 인터넷 시대에서 많이 발전되고 이렇게 편리한 생활을 누리게 된 데 대해서 감사하고 더욱더 우리 조국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 조선족 민족으로서 자부감도 느끼고 이렇습니다.
2: 네. 예. 우리는 이렇게 좀 외국을 많이 나다니는데 외국에 가면 그냥 중국 글을 보든지 한어 말이 나오든지 이러면 되게 반갑습니다.
3: 네.
2: 그리고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외국에 갔을 때 유지 갔을 때 그게 더 느껴진다 말입니다. 네. 중국 사람인 게 자부심이다 말이죠.
3: 네.
2: 예. 예. 그래서 진짜 이렇게 이번에 국경절을 맞으면서 우리나라가 계속 번영 발전하고 그냥 온당하게 이렇게 나가기를 바란다. 그래서 네. 우리 중국 국민으로서 세계 어디 가든 자부감을 느낄 수 있게 이랬습니다.
3: 네, 떳떳하게. 네.
4: 위대한 조국에서 사는 자부감을 느끼면서 네. 앞으로의 인생을 더 멋지게 살아보겠습니다.
0: 네, 네. 그래요. 지금까지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77주년을 맞아 연변가사협회의 김설자, 리영자, 최선숙 세 분을 모시고 즐거운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더욱 휘황찬란한 발전을 기대해보면서 네, 오늘 프로 여기서 이만 접겠습니다. 네, 세 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3: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4: 수고하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0: 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김은실, 방송 담당의 김설아, 조일광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0: 그 아이는 부끄러운 저의 과거였습니다. 저의 수치였고 저의 절망과 분노 그 자체였습니다. 전 되도록이면 죽을 때까지 그 아이를 영원한 비밀로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1: 22번째 시간입니다.

0: 원장은 민속학자다. 민속연구로 두만강 지역을 돌아다니다가 부모 없이 혼자 떠돌아다니는 도진이와 서진이를 만나서 집에 데려온 뒤로 고아원을 꾸려 전문적으로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다. 하지만 고아원을 한다고 해서 본업인 민속연구를 소홀히 한 적이 없다. 그에게 꼭두란 이름은 아주 친근한 이름이다. 꼭두에 대한 연구 논문을 여러 차례 발표한 뒤로 학계에서는 그를 꼭두 연구가라 부르기도 한다. 꼭두는 조선시대 이전부터 20세기 중반까지 망자의 상묘에 장식된 수공예품으로서 이들은 죽은 자의 영혼을 위로하고 달래기 위하여 살아있는 사람들을 대신하여 죽은 자와 함께 동행하는 존재다. 꼭두는 죽은 자의 영혼을 달래줄 뿐만 아니라 죽은 자의 수발을 들어주고 그들의 영혼을 즐겁게 해주는 역할까지 한다고 그 시대 사람들은 믿어왔다. 사전에서는 꼭두를 헛개비라고 해석하고 있지만 문헌묘법연화경이란 책에서는 꼭두를 환상적인 존재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영혼의 동반자라고 칭하고 있다. 이처럼 꼭두는 오랜 세월 동안 삶과 죽음의 경계 사이에서 삶의 빛과 어둠의 역할을 동시에 해온 존재로 알려져 왔다. 오 원장이 갑자기 넋이 나간 듯 침울해 있자 곁에 서 있던 아내가 그를 툭 건드렸다.
1: 왜 그러세요? 이 아이한테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2: 아니야.
0: 오 원장은 다급히 손사래를 쳤다.
1: 그런데 왜 그래요? 당신 얼굴이 백지장 같아요. 도대체 왜 그러는데요?
2: 아니야. 이 아이의 이름이 너무 예뻐서 그랬어. 꼭두. 얼마나 예뻐?
1: 꼭두. 사람 이름으로는 참 특이하긴 하죠?
0: 여자가 갑자기 생각난 듯 눈을 짓떴다.
1: 혹시 상녀가 나갈 때 그 꼭두는 아니겠죠?
0: 말은 이미 새어나갔는데 너무 놀란 나머지 여자는 자신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았다.
1: 맙시사, 어떻게 아이한테 이런 이름을 지어준단 말이야. 꼭두가 힘들고 어려운 영혼을 위로한다는 좋은 의미가 있긴 하지만 결국 죽은 자와 동행하는 존재가 아닌가? 결국 애군의 이름이고 비운의 이름이다.
0: 남자가 저도 몰래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아내의 물음에 대답을 하지 않았다. 득이가 가득 실린 목소리가 잠옷 시뚝하기까지 했다. 엄마가 자기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사실이 사뭇 자랑스러운 모양이다. 하지만 엄마가 자기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엄마는 나무 인형을 꼭두라고 했지 그 아이의 이름을 꼭두라고 한 적이 없다.
2: 그랬구나. 엄마가 지어주셨구나. 그럼 엄마는 지금 어디 있어?
0: 그 말에 아이의 기색이 순식간에 변했다. 침울하게 고개를 떨어뜨리고 알릴 듯 말 듯 고개를 저었다.
3: 몰라요.
2: 그럼 누구랑 같이 여기에 왔어?
3: 러얼?
2: 러얼? 그게 누구지?
3: 몰라요.
2: 모르는 사람이야?
3: 아니,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군지 몰라요. 그냥 러얼이에요.
4: 아는 사람인데 누군지 몰라? 아, 그런 말이 어딨어?
0: 여자의 목소리다.
2: 당신의 말투가 요즘 참말로 이상해졌어. 무심하고 방정맞고 무책임해졌어.
4: 아, 글쎄, 내가 왜 이러죠?
2: 애가 러얼이라면 러얼인 거야. 어른들이 보기에는 말이 되지 않는 소리지만 아이들의

0: 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말이 될 수 있는 거야. 즉, 본 적은 있는데 누군지 모른다는 그런 뜻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알기는 아는데 호칭의 의미를 모른다던가. 아이들을 맡아서 키우는 사람이 그렇게 아이들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어떡해?
1: 오 원장은 이 특별한 이름을 가진 불쌍한 아이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팠다.
0: 곡두야, 어쩌다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픈 이름을 가지고 태어난 거냐? 그 많은 축복받는 이름 중에 하필이면 상녀를 타고 죽은 자와 동행하는 그 곡두란 말이냐? 이리 이쁜 나에게 곡두란 슬픈 이름을 달아준 이 아이의 엄마는 도대체 어떤 여인일까?
1: 그 여자가 궁금하다. 남자는 한평생 해온 민속 연구만큼이나 그 여자의 존재가 궁금하여 견딜 수 없었다.
0: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필시 어쩔 수 없는 우여곡절이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예쁜 딸에게 꼭두라는 이름을 지어서 품지도 못하고 이 험한 세상에 어린 것을 홀로 내보낸 것을 보면 꼭두의 존재만큼이나 힘들고 어려운 사정이 있을 거야. 그녀자를 찾아야 한다. 곡두를 생각해서라도.
1: 오 원장이 작심을 한 듯 아이에게 속삭였다.
0: 곡두야, 나는 해피고아원의 오기덕 원장이야. 네 엄마가 어디 있는지 지금은 모르지만 내가 꼭 찾아줄게. 네 엄마를 찾기 전까지만 내가 너의 아빠 하면 어떻겠니?
2: 나는 성은 배씨고 이름은 정자야. 배정자. 오 원장이 내 아빠 하면 나는 당연히 내 엄마가 되는 거야. 그래도 되겠니?
3: 좋아요.
1: 아이의 작은 가슴이 병아리의 가슴처럼 발딱발딱 녹디였다. 아주 만족해하는 눈치다. 그러는 아이를 꼭 껴안고 오 원장이 말했다.
0: 나는 이제부터 너의 아버지가 되어 내가 편안하게 밥을 먹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맹세할게. 평생 너를 아껴주고 평생 너를 사랑해줄 것을 약속해. 나의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 아버지가 딸을 어떻게 사랑해주어야 하는가를 너에게 보여줄게.
1: 그 말을 들으면서 감격한 듯 여자의 눈가에 눈물이 핑 돌았다. 한 명 한 명의 아이를 입양할 때마다 남편은 아이들한테서 서약이라도 하듯 정중하게 이 말을 하곤 했다. 이미 수도 없이 들었지만 여전히 여자는 감동하고 남편이 정말 멋있는 사람이란 생각이 들곤 했다.
2: 저렇게 남의 자식이라도 자기 자식처럼 품을 수 있는 남자가 어디 더 있겠어.
1: 동물과 아이를 사랑하는 남자는 여자도 사랑할 줄 아는 남자다. 그것은 이 세상에 가장 약한 것이 동물과 아이와 여자이기 때문이다. 이들을 사랑할 줄 아는 남자야말로 가장 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남자이다. 그녀가 남편인 오 원장의 말이라면 거역하지 않고 무조건 따라주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무조건 약자의 편을 들어주는 남편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0: 아이들한테 꼭두를 인사시켜야겠어. 얼른 아이들을 깨워가지고 내려오. 어서.
2: 네. 그래야죠.
1: 남편의 말에 여자는 덩달아 신이 나서 복도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연신 목소리를 높여댔다.
2: 얘들아, 어서들 일어나거라. 오늘 아침에 아빠 엄마가 로또에 당첨이 됐어. 늦게 일어나면 로또가 날려갈지도 몰라.
1: 로또란 말이 효과를 본 건지 삽시간에 마지 도진이와 둘째 서진이 그리고 큰딸 복순이와 작은딸 여은이까지 모두 아래층에 모였다. 평소 같으면 어림도 없는 일이다. 학교 갈 시간이 되었다고 잔소리를 해도 5분만 더 자게 해달라고 징징거리기가 다반사인 애들이었다. 그리하여 아침마다 아이들을 깨우는 일이 그녀한테는 전쟁이었다. 칸칸이 다니면서 일일이 깨워놓고 나오면 다시 엎어져 사는 아이들 때문에 학교 가는 시간을 맞추기가 늘 빠듯했다. 오 원장은 출장 가는 시간 외에는 늘 차를 대기하고 있다가 학교에 늦은 아이들을 차에 태워다 주곤 했다. 아령, 아령, 라디오 소설 춤추는 꽃도 원작의 허련순, 극본의 장선자, 해설의 서윤호, 배역의 김혜연, 정선화, 박성국, 조일광, 염경필, 제작의 리원모, 22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얼마 전에 시골에 계시는 고모네 집에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고모네 집에 도착해 보니 대문은 잠겨 있지 않았으나 집안과 마당 어디에도 고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문을 잠그지 않고 외출했으니 이내 돌아오시겠지 싶어서 고모 찾기를 그만두고 집안에 앉아 고모를 기다렸는데 글쎄 해가 뉘엿뉘엿 서쪽으로 기울어질 즈음에야 고모는 돌아오셨던 것입니다. 고모는 언제 왔냐고 반갑게 저를 맞아주었고 저는 걱정했던 마음에 투정을 부리며 문도 잠그지 않고 어디에 오래 계셨어요? 라고 여쭤보았습니다. 그러자 고모는 이웃마을 친구 집에 직접 간 딸기를 가져다 주고 이내 돌아올 줄 알았는데 이야기가 길어져 이렇게 늦게 돌아오게 되었다고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짧은 시간 안에 돌아올 것이라 여기는 상황에 자주 쓰이는 우리말. 오늘 함께 알아볼 단어는 바로 이내입니다. 이내의 첫 번째 의미는 시간을 오래 끌지 않고 고시라는 뜻인데요. 네, 오랜 시간을 소비하지 않고 짧은 시간 안에 행동이 이어지는 모습을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쓰임새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잠시 심부름을 가거나 잠시 자리를 비울 때 갔다가 이내 돌아올 거야처럼 짧은 시간의 행동과 빠른 결과를 자연스럽게 표현해주는 말로 평소 대화에서 많이 쓰이는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멀지 않는 가까이의 곳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 소학교 바로 맞은편에서 살았습니다. 학교 정문에서 나와 길을 하나만 건너면 저의 집이 보일 정도로 가까운 거리였죠. 집에서 나와 몇 걸음만 걷다 보면 이내 학교에 도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침에 늦잠을 자고 급하게 나가기도 일쑤였습니다. 심지어 집에서 학교 예령 소리가 들리면 부랴부랴 달려서 학교에 간 적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내는 단순히 가깝다는 표현보다 훨씬 정감 있고 구체적으로 가까운 거리를 나타내주며 일상의 장소 설명에 자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때의 형편대로 내처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고향 친구를 만나러 가고 싶다는 마음은 늘 품고 있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틈이 날 때마다 가보려고 마음먹었지만 매번 다른 일이 생기고 시간이 부족해 미루기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언제부터 가보려 하면서도 이내 오늘까지 밀려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해야 할 일이나 계획이 상황에 쫓겨 계속 연기되며 뒤로 밀리는 상황을 표현하는 의미로 우리가 살면서 자주 겪는 미루는 일상의 모습을 잘 담아냅니다. 이처럼 이내는 짧은 시간의 흐름, 가까운 공간의 위치, 계속 미루어지는 일의 상황까지 세 가지 다양한 의미를 담은 실용적인 우리말입니다.
1: 학교의 발전 과정과 교육 성과를 회고하고 조국 소부의 뿌리 내려 교육 발전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때 관한 의지를 표했습니다.
2: 본 방송국이 9월 29일 CCTV 속평 신시대 국가 전략을 위해 봉사하는 데서 앞장서 본보기 역할을 해야를 방송했습니다.
1: 더 높은 수준의 평안중국 건설에 관해 내린 습금형 종속의 중요한 지시는 평안중국 건설의 중대한 의의와 실천 경로를 깊이 있게 설명했고 참석한 대표들과 전국 종법 전선 그리고 광범한 당문 간부들 사이에서 뜨거운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들은 국가 전반의 안보관을 확고히 관찰하고 네 가지 한층도 목표에 초점을 맞추며 평안중국 건설의 새로운 국면을 지속적으로 열어가야 한다고 한결같이 표했습니다. 습금형 정석은 18차 당대회 이후 평안중국 건설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둬 이민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사회가 안정되고 질서 있게 유지되는 좋은 국면이 한층 더 공고해져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 중의 하나로 되었다고 표했습니다. 사람들은 평안중국 건설이 이룬 역사적 성과는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과학적 지침을 충분히 보여준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습금형 종속에는 종량 지시에서 초벌과 예방을 병행하고 근본적인 것과 표면적인 것을 함께 다스리는 데 주력하며 법치 지탱과 과학기술의 역량 강화를 통해 국가 안보 체계와 역량 구축을 강화하고 공공안전 사무관리 수준을 높이며 사회 사무관리 체계를 개선해 각종 위험을 예방하고 해소함으로써 국가가 더욱 안전하고 사회가 더욱 질서 있게 운영되며 사무관리가 더욱 효과적이고 인민이 더욱 만족하는 방향을 향해 지속적으로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람들은 종속의 중요한 지시는 신시대 새로성의 평안중국 건설을 잘 추진하기 위한 중점 과업을 명확히 해주었고 나갈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고 표했습니다.
2: 추가화 동지 탄신 100주년 기념 좌담회가 9월 29일 북경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인 조락재가 좌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추가화 동지는 중국 공산당의 우수한 당원이며 오랜 시련을 겪은 충성스러운 공산주의 전사이며 무산계급 혁명가이며 중국 공산당 제14기 중앙정치국 위원, 국무원 전 부총리, 제9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역임했습니다. 중공중앙정치국 위원이며 국무원 부총리인 장국청은 좌담회에서 추가화 동지의 빛나는 일생을 추모했습니다. 장국청 부총리는 신념이 확고하고 당에 충성하는 정치적 품격, 실사구시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업무 기풍, 과감히 개혁하고 책임을 감당하는 분투정신, 소박하고 엄격하게 자신을 단속하는 추가화 동지의 훌륭한 풍모를 따라 배워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의 위업을

0: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데 새로운 더 큰 기여를 계속해 나아가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정종래 부위원장이 좌담회를 주재했습니다. 좌담회에 앞서 조락재 위원장은 추가화 동지 유가족을 접견했습니다.
1: 9월 29일 오후 중공장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공무원 부총리이며 중국 환경발전국제협력위원회 주석인 종솔상이 북경에서 열린 중국 환경발전국제협력위원회 2026년 논차회에 참석해 연설했습니다. 종솔상 부총리는 습금평 생태무명 사상의 지침 아래 중국의 생태무명 건설은 큰 성과를 거두었고 국제사회의 폭넓은 인정과 높은 찬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15차원의 전망계획 기간 중국은 경제사회 발전에 전면적인 친환경 전환을 다그칠 것이며 친환경 저탄소 발전 목표는 더욱 적극적으로 설정되고 과제와 조치는 더욱 강력해지며 제도체계는 더욱 온밀해질 전망입니다. 아름다운 중국 건설은 반드시 새로운 큰 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정설상 부총리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려면 각계가 손을 맞잡고 친환경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설상 부총리는 세 가지 제안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실질적인 행동으로 친환경 저탄소 발전을 추진하여 전 세계 기후 사무 관리와 생물 다양성 보호에 더 많은 확실성과 긍정적 예능력위원회 설립을 공식 승인했음을 밝히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중국 환경발전국제협력위원회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모두가 아름다운 중국 건설과 전 세계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 지혜와 힘을 계속 보태주기를 바란다고 표했습니다. 중국 환경발전국제협력위원회 종례위원, 전문가, 관찰원 등 400여 명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0: 국무원 보도판공실이 9월 29일 개최한 15차 5개년 전망계획의 좋은 출발 개렬 주제 소식 발표회에서 농업농촌부 관계자가 15차 5개년 전망계획 시기 농업농촌 현대화 가속화와 농촌 전면 진흥 추진에 관한 상황을 소개했습니다. 올해는 15차 5개년 전망 계획의 첫 해로 농업농촌 발전은 안정 속 성장, 안정 속 호전의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식량은 안정적 증산을 이루어 전년도 식량 풍작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상시화 정밀 지원 관측 체계, 정책 체계, 업무 기재가 기본적으로 구축되었습니다.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아름다운 농촌 건설이 착실히 추진되고 농민 소득이 꾸준히 증가하여 농업농촌 현대화가 새로운 확고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1: 기초를 강화하여 원천 혁신 능력을 전면적으로 제고하고 과학기술 강국의 근본을 튼튼히 다지며 공략을 잘 추진하여 핵심 기술 공략전을 잘 치르고 고품질 발전과 높은 수준의 안전에 강력한 지원을 제공하게 됩니다. 한편 산업을 육성하여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의 심층 융합을 추진하고 과학기술 혁신으로 신품질 생산력을 이끌게 됩니다. 민생의 혜택을 주고 과학기술 혁신에 의지해 더 좋은 우수 제품과 봉사를 제공하여 민생복지를 증진하고 체계를 강화하여 각 방면의 자원과 역량을 더욱 통괄하여 국가혁신체계의 전체 효능을 제고하며 협력을 촉진하여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개방을 추진하고 글로벌 과학기술 공동체를 구축할 것입니다.
0: 중국 공농홍군 장정 승리 9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장정 주제 전시가 9월 29일 북경 중국 공산당 역사 전람관에서 개막했습니다. 위대한 원정 중국 공농홍군 장정 기록물 전시는 중앙기록보관소 소장품을 위주로 한 230여 점의 소중한 장정 기록물 문헌을 집중 전시했으며 중공중앙이 서금에서 철수하기 직전 공산국제와 전략적 이전 문제에 관해 주고받은 전보, 홍군 장정기 정서본 초고 등 많은 기록물이 처음으로 대중에게 공개되었습니다. 설산 초지 중국 공농홍군 장정 승리 90주년 기념문물 특별전은 홍군이 설산을 넘을 때 신었던 천신발, 초지를 지날 때의 반토막 격대, 군민의 깊은 정을 보여주는 휴대용 당기 등 270여 점의 문물, 기록물과 관련 전시품을 전시하여 관객들이 신앙의 힘을 깨닫고 위대한

0: 장정 정신을 계승 발양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1: 전국 가을 곡식이 잇따라 수확기에 접어들면서 각지에서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방면의 조치를 병행해 가을 곡식 풍작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각지의 비호 수확은 질서 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길림성의 올해 비호 재배 면적은 1260만 모에 달합니다. 송원시 홍광농장이 개량된 킬로미터 단위 장방형 논에서 벼가 풍작을 맞이했습니다. 길림성은 올해도 농지 평탄화, 수로망 정비, 스마트 관리와 보호를 강화하여 염알칼리성 토지와 박표화된 땅을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한 우량농지로 개량함으로써 식량 풍작의 기반을 계속 다졌습니다. 복건성 각지의 벼도 차례로 수확기에 들어갔습니다. 영덕시 순영현은 논이 불규칙적으로 분포되고 면적이 작으며 경사와 고도차가 큰 지형 요건에 맞춰 농기계 구매 보조금 민생 혜택 정책을 정밀하게 시행하고 산지 작업에 적합한 각종 농기구의 20에서 50%의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여 기계화 작업 수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각지 옥수수도 잇따라 성숙해 수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산동성 면용 지평구에서는 옥수수 수확기가 논을 오가며 작업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곳에서는 농기계통 위챗 미니 프로그램을 가동하여 농기계 장비의 수급 상황과 타지역 원정 작업 의향을 제때 파악하고 농기구를 질서 있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농가가 온라인으로 농기계를 예약하고 조작사는 정밀하게 작업 주문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작업 효율을 크게 높였습니다. 안희성 전성의 옥수수 수확 면적은 400만 모에 가까워 수확 진도가 21%를 넘었습니다. 림천현 옥수수 단위 면적당 생산량 향상 시범선에서는 대형 수확기가 이삭 따기, 껍질 벗기기, 탈곡 작업을 한 번에 초래합니다. 최신 북두 내비게이션 시스템과 신형 라선 장치를 탑재한 이 수확기는 수확 효율을 크게 높였을 뿐만 아니라 옥수수 나달을 흘리는 것을 효과적으로 줄여 알곡 하나하나를 창고에 거둘 수 있도록 보상했습니다. 대두 수확은 전면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흥룡강성 5대련지 대두 대규모 단위 면적당 생산량 향상 기술 직접 시범구에서는 기계화 수확 작업이 소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곳은 품질 제고와 생산량 증대를
0: 2000여기의 오성 붉은기와 정성껏 꾸민 화단 경관이 주요 간선도로 핵심 상권 강횡단교에 설치되었습니다. 안위성 급편의 휘주 고성 안에는 오성 붉은기가 바람에 흔들리고 꽃과 록지가 곳곳을 장식합니다. 운남성 문산의 동산 공원에서는 시민과 관광객이 길이 24m, 너비 16m의 대형 오성 붉은기를 펼치고 우렁찬 노래소리로 아름다운 축복을 전했습니다. 사천성 성도, 산서성 태원, 호북성 의창 등지에서도 오성 붉은기가 바람에 휘날리며 국경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거리 곳곳에 꽃이 만발했습니다. 복건성 복주의 주요 공원에서는 국경절 주제 꽃 전시회를 선보였고 흥룡강성 대경에서는 여러 품종의 꽃이 도시 광장과 공원을 수놓고 있습니다. 명절 시장은 매매가 활발합니다. 하남성 중모 농산물 집산지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실어 나르는 대형 화물차들이 입구에 길게 줄을 섰고 성규, 밀감, 키위 등 과일의 재고도 풍부했습니다. 신강 우름치의 꽃시장은 판매 성수기를 맞아 천여종의 화초가 소비자의 다양한 구매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국경절을 앞두고 향항의 거리 곳곳에는 진붉은 오성 붉은기와 특별행정구 구기가 개항되었고 주요 번화가와 간선도로 양옆에는 대형 국경절 홍보 그림이 세워졌습니다. 여러 사회단체에서는 전통 공예 체험 등 문화 행사를 열어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7주년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오문의 출입경 통상구, 주요 거리, 공원, 광장 등에는 진붉은 오성 붉은기가 바람에 휘날리며 국경절 경축 표어와 서로 어우러져 경사스럽고 활기찬 국경절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1: 교통운수부에 따르면 올해 국경절 연휴 기간 교통 수행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0월 1일 출행 인원은 연인수로 3억 4천만 명에 달해 평시 인원의 약 2배의 일을 전망이고 렌터카 출행량도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운수부는 지능형 판단 시스템을 가동하고 공안과 교통경찰 등 여러 부문과 협력하여 교통체증이 발생할 수 있는 구간에 인력을 사전에 배치함으로써 경미한 접촉사고를 촉시에 처리해

0: 밀항료 액수가 역사상 같은 기간 최고치를 다시 경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습근평 총서기가 사천대학 전체 사생들에게 회신했습니다. 평안중국 건설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지시가 뜨거운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추가화 동지 탄신 100주년 기념 좌담회가 북경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중국 친환경 발전 국제협력위원회 2026년 연차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강설화, 박민걸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전쟁 유산 속에서 평화의 답을 찾다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유네스코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는 제2차 세계대전 연합군 노르망디 상륙 해안을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인증의 가치는 단지 역사적인 군사적 승리에 도장을 찍는 데 그치지 않고 국제사회를 위해 소박하면서도 되었습니다. 노르망디의 긴 해안선에는 에트르타 상디산의 기이한 풍경도 있고 도빌 해변의 한가로운 분위기도 있습니다. 상륙 유적 지구는 언제나 무겁고 엄숙한 기품을 풍깁니다. 썰물 후의 오마하 해변 모래밭은 평탄하고 광활하며 절벽 후 잔디 언덕은 조용히 바다를 내려다보고 옛 벙커는 모래 언덕에 묻혀있고 포탄 구덩이는 푸른 풀에 덮여져 있습니다. 이번에 등재된 유산지는 센강 연안을 따라 약 80km에 걸쳐 있으며 유타, 오마하, 골드, 주노, 소드 5개 상륙 해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독일군 대서양 방벽 공사, 전장 흔적, 군사 장비와 군인 묘지도 보존되어 제2차 세계대전 서부 전선의 완전한 역사적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이 요소들은 함께 뛰어난 문화 경관을 이루며 1944년의 역사적 사건을 증언할 뿐만 아니라 후세가 이러한 사건들을 지속적으로 기념해온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프랑스 유네스코 상임대표 알렘 갈비는 노르망디 상륙은 세계적 충돌에서 전후 평화와 안보로 나아가는 중요한 분기점이라며 국제적 위기와 국지적 충돌이 잇따르는 현재 이 유적지의 세계유산 등재는 특히 중요한 현실적 의미를 지닌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날에 이르러 노르망디는 이미 지역적 속성을 넘어 세계적인 공공기억의 장소로 되었습니다. 내년 수백만 명의 방문객이 이곳을 찾습니다. 국가 원수가 참석하는 공식 기념식에서부터 매일의 조기 개양, 묘비 참배, 학교 주최 답사, 그리고 내년 6월 6일 해안 전역에서 열리는 민간 기념 행사에 이르기까지 전쟁 기억은 전시장에 갇혀있지 않고 해안가의 일상생활 속에 담겨 있습니다. D-Day는 일반적인 군사작전 암호에서 노르망디 상륙의 전용 상징으로 되었고 5개 해변의 작전 명칭은 군사 지도에서 현실 지리로 들어왔으며 고전 영상 작품들도 끊임없이 대중의 인식을 재형성하여 국경을 초월한 문화적 공감을 만들어냈습니다. 연합군이 피와 목숨을 대가로 되찾은 이 땅에서 독일 방문객은 오랫동안 방문객 규모에서 선두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교전국은 같은 해안에서 고개를 숙여 추모하고 역사를 직면합니다. 라캉부 독일 군인 묘지는 1950년대부터 국제 청년 캠프 프로그램을 개최하여 독일과 다른 유럽 국가의 청년들이 묘지 관리를 하도록 조직하고 역사 현장을 4개로 전후

0: 정치를 추진하며 세대를 이어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평화의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반면 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인 일본은 교과서 검정을 통해 침략 역사를 지속적으로 희석하고 미화하며 정치인들은 14명의 제2차 세계대전 A급 전범이 있는 야스쿠니 진자를 거듭 참배하며 전후 국제 질서에 공공연히 도전하고 동아시아 지역의 화해의 길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르망디의 계시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직 역사를 직면하고 책임을 담당할 때에만 옛 전장이 진정으로 평화 교육의 장소로 전환될 수 있고 침묵하는 해변이 진정으로 미래를 지키는 평화 유산으로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쟁 유산 속에서 평화의 답을 찾다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박민걸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부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첫점 문제와 주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총국 심층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프로 진행을 맡은 주월단입니다. 오늘 학습시간 권에서는 습근평 국정운영로남 제4권인 내용을 보내드리고 특집방송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정에서 분발하자 코너에서는 서로를 향해 다가가는 따뜻한 다리를 놓은 북경 내몽골 취업 량방향 선택 채용 박람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뉴스 추석 시간에는 글로벌 시장을 향해 속도를 내고 있는 중국 신에너지 오토바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만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리국호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动力。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0: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4: 오늘 이 시간에는 당 100년 분투의 중대한 성과와 역사적 경험에 대한 중공조항의 교리에 관한 설명,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중국공산당 100년 분투의 역사적 경험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는 당의 용도를 견지하고 인민지상주의를 견지하며 리론혁신을 견지하고 독립자주를 견지하며 중국의 길을 견지하고 천하를 품는 것을 견지하며 개척혁신을 견지하고 과감한 투쟁을 견지하며 통일전선을 견지하고 자기혁명을 견지해야 한다는 등 근본적이고 장구한 지도적 의의가 있는 열 가지 방면의 역사적 경험을 개발했습니다. 이 열 가지 방면의 역사적 경험은 체계적이고 완전하며 상호 연결되는 유기적인 전일체로서 당과 인민의 사업이 끊임없이 성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보장을 제시하고 당이 시종불패의 지반에 설 수 있는 힘의 원천을 제시하고 당이 시종 역사적 능동성을 장악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시하고 당이 선진성과 순결성을 영원히 유지하면서 시종 시대의 앞장에 서서 나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경로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이 열 가지 방면의 역사적 경험은 장기적으로 실천하는 과정에서 쌓은 소중한 경험이고 당과 인민이 함께 창조한 정신적 부로서 반드시 더욱 소중히 여기고 장기적으로 견지해야 하며 신시대의 실천 속에서 끊임없이 풍부히 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시대의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는 두 번째 백년 분투 목표의 달성을 중심으로 해 전당은 바위 틈에 깊이 뿌리 내리는 대나무의 강인한 의지로 기성 목표를 힘써 실현하고 백리길도 90리를 반으로 잡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반드시 우한에 살고 안락에 죽는다는 말을 명기하고 항상 먼 앞날에 대비해 위험을 경계하며 신시대 당 건설에 새로운 위대한 공정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반드시 후계자를 양성하는 근본 대계를 잘 다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전당 전군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은 지난날의 고난과 찬란한 업적을 잊지 않고 오늘날의 사명과 책임을 다하며 미래의 위대한 꿈을 이루겠다는 각오로 역사를 거울로 삼고 미래를 개척하며 업무에 정진하고 굳센 의지로 전진함으로써 두 번째 백년 분투 목표를 달성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꾸준히 분투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동지들, 이번 전원회의의 주요 임무는 이 결의를 심의하고 통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당주왕의 요구를 관철실시하고 역사와 현재, 미래를 일관시켜 파악하며 깊이 사고하고 연구하고

0: 이어 특집방송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코너입니다.
1: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0: 오늘은 서로를 향해 다가가는 따뜻한 다리를 놓은 북경 내몽골 취업 양방향 선택 채용 방람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내몽골 자치구 2026년 가사봉사 종사자 사전교육 및 북강 가사봉사 종사자 시범 양성반 수료식과 가사 취업 양방향 선택 채용 방람회가 북경 거연지가 가사 양성기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내몽골 수강생 80명에게 500여 개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수요와 공급 량측의 고품질 취업을 위해 서로를 향해 다가가는 다리를 놓았습니다. 신림골맹 출신 조생화는 주문형 직무지정 교육을 통해 양로 간호 기능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만족스러운 일자리도 찾았다고 감격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어 북경에 안심하고 남아 일하며 북강 강사 봉사의 명성을 저버리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내몽골 수강생 80명은 10일간의 체계적인 교육을 마치고 수료했습니다. 북경과 내몽골 두 지역의 인적자원사회보장부 부문은 우수 가사봉사기업 23곳을 조직하여 취업 양방향 선택 채용 방람회를 열고 수강생들에게 일자리를 정밀하게 매칭해 제공함으로써 배운 기술과 직무 요구가 정확히 연결되도록 했습니다. 행사 현장에서 수강생 73명이 가사봉사기업과 취업의향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교회한 데 따르면 북강 가사봉사는 내몽골 자치구 인적자원사회보장부 부문이 중점적으로 육성한 자치구급 특색 로무 브랜드입니다. 북경의 로인과 아동 가사봉사 시장 수요를 겨냥하여 올해 농목민 183명을 두 차례로 나누어 교육했습니다. 교육 내용은 산모와 영아 돌봄사, 양로 간호사, 아동 동반 돌봄사 등 3대 인적 부족 지급 종류입니다. 북경 전문가들은 이론 정밀 강의 플러스 실제 현장 실습의 이중 교육 모델로 수강생들이 배운 내용을 이해하고 현장에서 활용하여 바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이 끝나면 바로 취업, 수료 즉시 근무를 실현했습니다. 현재까지 100여 명의 농목민이 북경에 남아 성공적으로 취업했고 월 수입은 일반적으로 7,000원 이상이며 일부 최우수 육아사와 아동 동반 돌봄사의 월급은 만 원을 넘습니다. 내몽골 자치구 인적자원사회보장청 농목민 업무처 루병 처장은 자치구 인적자원사회보장부 부문은 직무수요 플러스 기능교육 플러스 기능평가 플러스 취업봉사의 네 가지를 하나로 프로젝트형 교육 모델을
2: 갖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이어 뉴스 추석 시간입니다.
2: 뉴스 추석.
1: 오늘 AI로 해설해 드리는 뉴스 추석 시간에는 글로벌 시장을 향해 속도를 내고 있는 중국 신에너지 오토바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 중경국제박람센터에서 전기 오프로드 오토바이 한 대가 전시를 마치자 많은 관광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어 복고풍 전기 오토바이, 도심 통근용 전기 오토바이, 고성능 전기 오토바이 차례로 등장했습니다. 전시 부스에서는 배터리, 모터, 지능형 제어장치 등 부품도 해외 구매자들이 특히 주목하는 제품이 되었습니다. 콜롬비아에서 온 구매상 에르난 올기는 각 전시 부스를 오가며 삼람, 빈삼, 계획 하이웨이, 규룡 등 신에너지 오토바이 브랜드를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는 전기 오토바이가 바로 미래의 대세라며 중경에서 중국 오토바이 산업의 활력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신에너지 자동차와 오토바이에 대한 남아메리카 국가 소비자들의 수요는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2025년 한 해에만 콜롬비아에서 새로 등록된 오토바이가 100만 대를 넘었습니다. 특히 유류 가격 상승은 중국 전기 오토바이의 해외 시장을 더욱 넓혀주고 있습니다. 9월 19일부터 22일까지 제23회 중국 국제 오토바이 박람회가 중경에서 열렸습니다. 전시장 면적이 19만 평방미터에 달하는 이번 전시회에는 1120개 기업이 참가했고 전 세계 100개 이상의 오토바이와 전기자동차 브랜드가 등장해 3000대가 넘는 차량을 선보였습니다. 또한 80여개의 국가와 지역에서 온 수천기 17000대로 동기 대비 63% 증가했습니다. 대배기량 내저 오락용 오토바이 생산량은 27만 5천대로 동기 대비 54.5% 증가했습니다. 유류와 전기가 병행 발전하는 모습이 중경 오토바이 산업의 새로운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산업사슬의 전환도 동시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종신산하 신남, 흠원산하 빈삼, 계위 등 브랜드는 신에너지 분야 진출의 속도를 내고 있고 신능한 중창신항, 단복리충전지 등 배터리 기업들도 신기술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중국 오토바이 상회 장홍파 비서장은 신에너지 오토바이가 여러 국가와 지역의 도시교통체계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술이 진보함에 따라 업계는 친환경화, 지능화 방향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신에너지 오토바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을 맞이할 전망입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신에너지 차량의 활용 장면이 전면적으로 승격되었습니다. 계위그룹 산하 EJI 브랜드가 전시한 하임맥스, 태령의 비활유성 X9 등 모델은 도시간 장거리 주행과 도심 통근을 겨냥했습니다. 아폴로 RFN 경기용 모델은 이미 81개 국가와 지역에 수출되었습니다. 중경 규룡과학기술 오프로드 전기 오토바이는 유럽과 미국 시장을 깊이 공략하고 있고 제품은 60개 국가와 지역에 판매되어 연간 판매량이 5만 대를 넘습니다. 중국 공정원 원사 진청천은 전기 오토바이 산업의 대발전 시대가 이미 도래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중국 자동차 전동화가 걸어온 길은 오토바이가 참고할 수 있고 복제할 수 있으며 심지어 뛰어넘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완성차와 배터리 기술은 이미 전면적으로 성숙했습니다. 신에너지가 가져온 변화는 업계 신흥 세력의 진입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설립된 장설 오토바이는

0: 이전에 대배 기량 유류 오토바이로 빠르게 시장을 개척했고 지금은 전기 오토바이 연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설 오토바이 창시자 장설은 이미 전기 오토바이를 만들기 시작했다면서 이 분야의 전망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관련 연구개발은 실질적인 추진 단계에 진입했고 전기 오토바이 분야 진출에 필요한 관련 증인 요건도 확보했습니다. 설립된 지 겨우 2년 남짓한 새 브랜드인 장설 오토바이가 전기 오토바이 분야에 진출했다는 점은 신에너지가 일부 기업의 제품 선택에서 오토바이 산업 전체가 선택하는 중요한 기술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중국 오토바이 상회 통계에 따르면 2025년 중국 오토바이 완성차 수출량은 1,336만 대, 수출액은 88억 5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그중 라틴 아메리카 지역으로의 오토바이 수출은 약 670만 대로 동기 대비 11% 증가했습니다. 중국 오토바이 상회 류훈 부회장은 중국 오토바이의 해외 진출이 제품 수출 중심의 초기 단계에서 현지화를 심도 있게 추진하는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
1: 우리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절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또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

네, 이어서 다음 참여 문자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피디님. 점심에 산책 다녀왔는데요. 오후 시간에 더 졸리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점심시간에는 눈좀 붙여야 하나 봐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네, 오후 이 시간대면 당연히 조금 무기력해지고, 네, 이제 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기운 내시고 또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오늘도 또 문자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응?

바꿨는데 낮 시간대에는 일이 너무 많은 겁니다. 지금 후회하고 있어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조금은 또 힘들 수도 있겠지만 대신 또 일을 하면서 얻는 것들도 당연히 많을 거예요. 일적으로도 그렇고 뭔가 이제 서비스업이다 보니까 또 손님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도 뭔가 본인이 또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더 많아질 거예요. 그래요. 기운 내시고 그래도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조피디 FM 데이트 직장인 바이러스 코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우리 직장인분들의 참여 문자와 함께하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피디님. 저는 다음 주부터 휴가를 냈는데 이번 한 주가 시간이 참안 지나가네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네, 뭔가를 기대하는 시간, 뭔가를 기다리는 그 시간은 참, 네, 지루하기만 느껴지고, 아, 왜 이렇게 멀게만 느껴지는 건지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요. 참여 감사하고요. 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조피디 FM 데이트 오늘은 또 다양한 우리 직장인분들의 말 못할 고민, 또 재밌는 에피소드 함께 했고요. 아쉽지만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또 오늘 하루도 기운 내시고, 우리 직장인분들 파이팅 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오늘도 꼭 웃으세요.

안녕하십니까? 행복을 열어가는 정선아에게 해피라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지금의 괴로움이 영원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삶은 늘 그렇게 흘러갑니다. 아팠던 날도 버거웠던 시간도 머물다가 지나가는 법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조금 덜 생각하고 조금 더 숨쉬며 이 하루를 살아내게 합니다. 그것으로 이미 우리는 충분하게 하루를 충실하게 잘 보내고 있는 겁니다.

내 옆에 좋은 인연이 있다면 그 좋은 인연을 오래오래 유지하고 싶은 것은 아마 누구나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하지만 그 오래 이어

해결에도 방법이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작은 고마움도 표현해야 합니다. 아, 친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작은 일이라도 아주 사소한 거라도 꼭 고맙다라는 표현은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와 나의 다름을 존중해줘야 됩니다. 나와 다르다고 내가 틀렸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도 아주 잘못된 선택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쁠수록 연락을 끊지 않는다. 네 번째는 감정이 격해지면 대화보다는 침묵을 택하거라.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라. 작은 갈등도 쌓아두지 않고 대화로 푼다. 한쪽이 지치지 않도록 주고받음의 균형을 잘 지켜준다. 네, 이 일곱 가지만 잘 지켜도 좋은 인연 오래오래 가는 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내 옆에 좋은 인연이 나타났다면 방금 알려드린 일곱 가지를 잘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이고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본인이며 본인보다 중요한 것은 나를 자신의 분신처럼 생각하고 챙겨주는 사람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를 챙겨줬던 사람은 꼭 기억해야 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있다가도 없는 게 돈이고 가까웠다가도 멀어지는 게 사람이고 멀쩡했다가도 아픈 게 건강이고 한치 앞도 모르는 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괜히 어디에서 기죽지 말고 밥 잘 챙겨 먹고 잘 땐 푹 자고 나 스스로가 나를 아껴주고 나를 많이 많이 사랑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나 스스로 일어날 수 있고 잘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남을 관심해주고 남을 사랑해주는 것도 좋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바로 나 스스로를 먼저 아껴주고 관심해주고 많이 사랑해줘야 합니다. 가끔은 지쳐있는 나에게 힘내 잘 될 거야 잘해왔어 라는 용기 있는 말을 나 스스로한테 해주는 것도 참 의미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끔은 나를 다독여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게 마음먹기 달렸고 생각하기 나름이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 나를 괜히 우울한 생각으로 힘들게 하지 말고 이왕 생각할 거면 그래 할 수 있어. 나라면 얼마든지 힘이 되는 생각으로 긍정적인 삶, 낙관적인 삶을 살아가시기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선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인옥입니다. 할 일 없이 빈둥대기만 하다가 난 왜 이리 게으를까 하면서 자괴감에 빠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네,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이내 그래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야지 하면서 마음을 고쳐먹을 때가 혹시 있었나요? 네, 오랜 세월은 아니지만요. 네, 이 싸움에서 이기고 지기를 반복하기만도 수천만 번 아마 이 싸움은 평생 지속되지 않을까요? 네, 어떻게 살아야 한다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네, 어떻게 살든 각자 나름대로의 생활 양식과 가치관이 있을 테니까요. 네, 그 상황에 맞게 살면 된다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네, 아침형 인간이 있으면 올빼미형 인간이 있을 것이고요. 죽었다 깨어나도 집에서는 공부가 손에 안 잡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집에서 공부가 잘 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네, 이렇듯 눈만 멀뚱멀뚱 뜬 채 침대에 누워있는 일이 나의 원기를 충전하는 시간일 수도 있으니까요. 내 스스로를 아무것도 못하는 쓸모없는 사람처럼 내몰지는 맙시다. 네, 강매화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꽃들의 명절.

네, 가끔은요, 다양한 곳을 여행하면서 게으름이 때로는 삶을 윤기 있게 해준다는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부지런히 이곳저곳을 많이 보고 다니는 것도 좋지만, 한 곳에서 유유자적 게으르게 다녀보는 것도 좋습니다. 네, 하나라도 더 눈에 담는다고 무엇 하나 제대로 담을 새도 없이 바쁘게 돌아다니는 여행보다는요, 네, 조금은 게으른 여행을 권하고 싶습니다. 네, 한 나라를 관광하는 여행보다 그 나라에 온전히 속해서 게으르게 생활하는 여행자가 되어보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네, 이 게으름이라는 노래 강혜정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모해.

왠지 그런 날이 있잖아요. 술 한잔 하고 싶은 날. 네, 내 마음속에 모든 걸 털어놓고 나 이런 사람이었어. 나 이런 날이었어. 라고 하소연하고 싶은 날이요. 네, 사랑하는 사람이 오늘 어땠냐며 힘들었을 거라며 넓은 어깨를 빌려주는 그런 날 말입니다. 내 삶의 무게가 느껴지는 하루의 끝에서 그 피로 우리가 풀어주겠다면서 친구들이 기어코 불러내는 날 말입니다. 왠지 모르게 기대되고 재미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날 말입니다. 네, 저는 그런 날이 늘 오늘이었으면 합니다. 네, 당신도 즐겁고 나도 즐거운 웃음이 가득한 그런 날, 왠지 그런 날 있잖아요. 네, 오늘이 그런 날이었으면 좋겠네요. 네, 강화 가수의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내 고향 강강술래.

하루를 마무리할 무렵에 왠지 모르게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은 날이 있습니다. 고단했던 일과를 끝내고 옛 친구를 만나 추억을 안주삼아 한잔 기울이고 싶은 날, 굳이 힘든 이야기를 꺼내지 않아도 깊은 위로가 되는 그런 날, 맑은 하늘이 보랏빛으로 물들 때면 내 누구든 불러내서 즐거워지고 싶은 날이 있습니다. 멍하니 보낸 하루가 아쉬워서 북적대는 인파 속에서 내 사람들과 한잔 기울이고 싶은 날, 내 행복이 넘치는 그런 시간, 옛 추억을 곱씹으면서 즐겁게 마시는 술자리는 늘 내 가슴을 뛰게 합니다. 네,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지쳤던 내 심신을 위로하는 그 자리는 내 안에 아프게 박혔던 먼지들을 깨끗이 씻어버립니다. 나의 유쾌한 친구들이, 나의 사랑스러운 연인이, 나의 소중한 가족이 그렇게 내 아픔을 씻어내줍니다. 네, 쿠르노 카소의 보리차.

이야기라고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요, 하루하루가 너무 권태로워서 삶이 헛헛하다고 합니다. 무언가를 하고 싶다고,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다고, 정신없이 몰두할 수 있는 무언가가 너무나 간절하다고 말하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혹시 우리의 이런 모습이 다른 누군가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갈지 한 번쯤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네, 힘들다 불평하는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는 간절히 원하는 삶일지도 몰라요.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누군가에게 희망이거나 닿을 수 없는 간절한 꿈일지도 모릅니다. 머무르고 싶은 아늑한 곳일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 우리 이곳에서 바쁘면 바쁜 대로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그 열정으로 하루를 살도록 애써봐요. 그렇게 살아가면 어떨까요?

5%가 색약이라고 합니다. 구미 남성은 8%에서 10%, 아프리카는 2%에서 4%, 매 세계 전체에서는요, 2억 명 이상이 색약이라고 합니다. 네, 강아지나 고양이가 보는 법도 인간과는 전혀 다르죠. 네, 그들은

후각과 청각이 뛰어난 반면에 시력은 좋지 않아서 흐리게 보입니다. 비록 내 색각이 정상이라도 색에 대한 이미지는 사람에 따라서 다릅니다. 내 피처럼 붉다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고 장미처럼 빨갛다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내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겠죠. 네, 이처럼 누구나 같은 사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미 착각입니다. 100명이면 100가지의 사과가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울린 명작, 재미와 흥미가 다시 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그날까지 독서 프로그램 명작을 만나다가 만남을 이어가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서부터 들여왔던 명작, 하지만 완전히 독파하지 못한 명작. 그래서 만나보고 그 가치를 읽어내는 명작을 만나다의 진행을 맡은 김혜원입니다. 오늘부터 명작을 만나다가 새롭게 선정을 한 아홉 번째 명작은 프레시슨 호지슨 버넷의 소공자입니다. 소공자의 원래의 제목은 리틀 로드 폰틀로이였습니다. 소공자는 19세기 후반에 영국과 미국을 모델로 쓰여진 작품입니다. 네, 이 작품은 오랜 전통을 가진 영국과 그리고 독립전쟁 후에 새로운 활기로 가득 찬 미국의 부자연스럽고 원만하지 못했던 관계를 어느 정도 해소해주는 다리 역할을 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명작입니다. 네, 그리고 이 작품의 배경에는 작가 프랜시스 버넷 부인의 성장 과정이 나타 있습니다. 네, 그럼 아래 시간에는 저와 함께 소공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사건. 어린 세드릭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어머니에게서 들어서 아버지가 영국인이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 외에는 푸른 눈에 콧수염이 길고 키가 큰 사람이었다는 것밖에는 모릅니다. 세드릭은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면 어머니가 언제나 눈물을 흘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도 어머니에게 아버지에 관해서 묻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드릭과 어머니는 아주 친한 몇 사람하고만 가깝게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외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세드릭은 조금도

외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자란 뒤 세드릭은 어머니가 고아였고 아버지와 결혼하기 전까지는 의지할 것 하나 없는 외톨이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드릭의 어머니는 대단히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젊었을 때 어떤 돈 많은 중년 부인의 시중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인은 별로 상냥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집을 찾아온 세드릭 에롤 대위는 두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 아름다운 소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대위는 그 소녀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혼 때문에 주위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화를 가장 많이 낸 사람은 영국에 살고 있는 대위의 아버지였습니다. 에롤 대위의 아버지는 굉장한 부자로서 나이가 많고 훌륭한 귀족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대단히 신경질적이고 미국과 미국인을 아주 싫어했기 때문에 그의 노여움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에게는 막내인 에롤 대위 말고도 두 아들이 또 있었습니다. 영국의 법률에는 귀족의 지위와 재산은 전부 큰아들이 상속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큰아들이 죽었을 경우에만 나이 순으로 그 뒤를 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에롤 대위가 엄청난 부잣집 아들임에도 불구를 하고 실제로 부자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에롤 대위는 형들에게 없는 성품을 갖고 있었습니다. 잘생긴 얼굴, 늠름한 체격, 밝은 미소, 명랑한 목소리, 거기에다 용기와 상냥함까지 가지고 있어 누구나 에롤 대위를 한 번이라도 만난 사람은 그를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와 반대로 두 형들은 잘생기지도 않았고 영리하지도 못했고 더구나 상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튼 학교에 다닐 때에도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가서도 공부는 하지 않았고 빈둥빈둥 시간만 보내며 돈을 낭비했기 때문에 친한 친구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백작은 항상 그 두 아들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백작은 자신의 뒤를 이을 만한 두 아들이 남자답지 않을 뿐만 아니라 품위 없이 제멋대로 놀기만 하는 모습이 앞으로 백작가의 명예를 높이기보다는 오히려 망신만 주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조금밖에 줄 수 없는 막내 아들이 용기와 지혜와 매력을 전부 혼자 가지고 있다는 사실 또한 노백작을 몹시 슬프게 했습니다. 백작은 셋째야말로 백작의 지위와 많은 재산을 이어받기에 가장 어울리는 성품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절실하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때는 그 아들이 아주 밉게 보이기조차 했습니다. 노백작은 무척 완고한 사람이었지만 마음속으로 막내 아들을 무척 귀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내를 잠시 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먼 곳으로 보내면 골치 아픈 두 아들과 비교를 하며 화를 낼 일도 적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미국으로 여행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에롤 대위를 미국으로 보내고 반년 정도 지나자 백작은 몹시 외로워졌습니다. 그래서 백작은 막내 아들에게 곧바로 집으로 돌아오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무렵 에롤 대위가 보낸 편지가 백작에게 도착했습니다. 편지에는 자기가 미국 아가씨를 사랑하고 있고 그 아가씨와 결혼하겠다는 말이 씌어 있었습니다. 노백작은

펄쩍뛰며 화를 냈습니다. 그러고는 곧 다시 편지를 보내 두 번 다시 집에 돌아올 생각을 하지 말고 부모 형제에게 편지도 보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무엇을 하고 살든 어떻게 죽든 자기와는 아무 상관도 없고 집과 인연을 끊는 이상 어떤 도움을 받을 기대도 하지 말라고 전해 둘째 아들 비비안을 모델로 삼아 쓴 작품입니다. 네, 이 작품은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었고요. 런던에서는 연극으로 상영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또 당시 작품 속에 나타난 세드렉의 하얀 데이스가 달린 칼라가 있는 벨벳 양복이 크게 유행하기도 했다라고 하는데요. 네, 그럼 제가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오늘의 뒷부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편집의 당선자 진행의 김혜연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논함을 통해 습금평 추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습근평이 2018년 3월 1일부터 이치를 따라 배워 시종 인민을 위해 당을 건설하고 인민을 위해 집권하며 열심전력으로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근본적인 취지를 자각적으로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당의 군중 노선을 국정 운영 활동 전반에 일관시키고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소망을 분투 목표로 삼고 인민에게 의거해 역사적 위협을 일으켜야 합니다. 2018년 3월 1일 주얼레 동지 탄신 120주년 기념 좌담회에서 한 연설. 가장 관심을 보이고 인민과 가장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현실적인 리익 문제를 중심으로 인민 대중의 사소한 일도 우리의 큰 일로 삼고 인민 대중이 관심하는 일로부터 착수하고 인민이 만족해할 만한 일로부터 추진해야 합니다. 전방위적인 취업 서비스를 강화하고 빈곤 대중에 대한 지원 구제 사업을 각별히 중시하며 다차원적인 사회보장 체계를 서둘러 구축해야 하며 지역사회 거버넌스 체계 건설을 강화하고 빈곤 구제 정밀화와 빈곤 퇴치 정밀화를 견지해 민생 보장의 정밀화와 세밀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2018년 4월 24일부터 28일 호북을 고찰하면서 한 연설의 요지. 우리는 시종 인민의 립장을 근본 립장으로 하고 인민을 위해 행복을 도모하는 것을 근본 사명으로 하며 일심전력으로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근본 취지를 견지하고 군중 노선을 관철하며 인민의 주체적 지위와 창발 정신을 존중하고 시종일관 인민 대중과의 혈연적 연계를 유지하며 모두를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치게 해 방대한 힘을 모으고 인민을 단합인솔해 역사적 위협을 함께 창조해 나가야 합니다. 이는 역사적 법칙에 따른 우리의 필연적인 선택이며 공산주의자로서 자각적으로 유지하고 실천해야 하는 조심이자 사명입니다. 2018년 5월 4일 막스 탄신 200주년 기념대회에서 한 연설. 우리는 일심전력으로 인민을 위해 봉사하고 백성을 위해 행복을 도모하는 당입니다. 이 면에서 우리는 아직도 갈 길이 매우 멀고 책임도 아주 무거우므로 한 번의 고생으로 영원히 안주하려 하거나 쉬엄쉬엄 하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오직 확고부동한 신념과 견인불발의 의지로 꾸준히 노력해야만 시대에 부끄럽지 않고 인민에게 부끄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19년 4월 15일부터 17일 중경을 고찰하고 두 가지 걱정 해소, 세 가지 보장 사업에서의 두드러진 문제 해결 좌담회를 주재할 때 한 연설. 인민은 우리 당의 집권을 받쳐주는 가장 강력한 뒷심이자 우리 공화국의 튼튼한 기반이며 우리의 당강 대화와 국가 강성화의 근본입니다. 우리 당은 인민으로부터

고 인민을 위해 존재하며 인민에 의해 강대해지는 것으로 우리는 반드시 시종 인민과 마음을 같이하고 고락을 함께하며 단결 분투해야 합니다. 이상 오늘 부로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리리명, 방송 담당의 김영아였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얼마 전에 시골에 계시는 고모네 집에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고모네 집에 도착해 보니 대문은 잠겨 있지 않았으나 집안과 마당 어디에도 고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문을 잠그지 않고 외출했으니 이내 돌아오시겠지 싶어서 고모 찾기를 그만두고 집안에 앉아 고모를 기다렸는데 글쎄 해가 뉘엿뉘엿 서쪽으로 기울어질 즈음에야 고모는 돌아오셨던 것입니다. 고모는 언제 왔냐고 반갑게 저를 맞아주었고 저는 걱정했던 마음에 투정을 부리며 문도 잠그지 않고 어디에 오래 계셨어요? 라고 여쭤보았습니다. 그러자 고모는 이웃마을 친구 집에 직접 딴 딸기를 가져다 주고 이내 돌아올 줄 알았는데 이야기가 길어져 이렇게 늦게 돌아오게 되었다고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짧은 시간 안에 돌아올 것이라 여기는 상황에 자주 쓰이는 우리말. 오늘 함께 알아볼 단어는 바로 이내입니다. 이내의 첫 번째 의미는 시간을 오래 끌지 않고 고시라는 뜻인데요. 오랜 시간을 소비하지 않고 짧은 시간 안에 행동이 이어지는 모습을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쓰임새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잠시 심부름을 가거나 잠시 자리를 비울 때 갔다가 이내 돌아올 거야처럼 짧은 시간의 행동과 빠른 결과를 자연스럽게 표현해주는 말로 평소 대화에서 많이 쓰이는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멀지 않는 가까이의 곳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 소학교 바로 맞은편에서 살았습니다. 학교 정문에서 나와 길을 하나만 건너면 저의 집이 보일 정도로 가까운 거리였죠. 집에서 나와 몇 걸음만 걷다 보면 이내 학교에 도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침에 늦잠을 자고 급하게 나가기도 일쑤였습니다. 결국 언제부터 가보려 하면서도 이내 오늘까지 밀려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해야 할 일이나 계획이 상황에 쫓겨 계속 연기되며 뒤로 밀리는 상황을 표현하는 의미로 우리가 살면서 자주 겪는 미루는 일상의 모습을 잘 담아냅니다. 이처럼 이내는 짧은 시간의 흐름, 가까운 공간의 위치, 계속 미루어지는 일의 상황까지 세 가지 다양한 의미를 담은 실용적인 우리말입니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우리말과 다시 만나요.
1: 생활의 빈틈을 채우는 알뜰 정보, 생활 정보.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와이파이가 기억력을 떨어뜨린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과연 정말일까요? 네, 이런 견해는 과학적 근거가 없답니다. 현재까지 와이파이 신호가 기억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과학적 연구는 없습니다. 와이파이 공유기가 작동할 때 발생하는 방사선은 비전리 방사선에 속합니다. 이런 방사선의 에너지는 매우 낮으며 X선이나 CT에서 발생하는 전리 방사선처럼 인체 세포나 DNA를 파괴할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일상생활에서 와이파이 공유기가 방출하는 방사선 강도는 국가에서 규정한 안전 한계치보다 훨씬 낮아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합니다. 현재 이 강도의 비전리 방사선이 인간의 인지 기능이나 기억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엄격한 과학적 연구는 없습니다. 네, 계속해서 꼭 익혀서 먹어야 되는 그냥 먹었다간 췌장을 망가뜨리는 곡물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건강을 생각해 흰 쌀밥 대신 잡곡밥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지만 우리가 몸에 좋다고 믿고 섞어 먹는 특정 곡물이 사실은 제대로 조리하지 않았을 때 췌장을 실시간으로 파괴하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콩류와 함께 잡곡밥의 대명사로 불리는 현미와 생콩입니다. 네, 이들은 풍부한 식이섬유와 영양소를 가지고 있지만 날것의 상태이거나 충분히 익지 않았을 때는 단백질 소화를 방해하는 효소 억제제와 독성 물질인 렉틴을 함유하고 있어 췌장에 엄청난 과부하를 주게 됩니다. 네, 특히 60대 이후에는 소화 효소의 분비량이 줄어드는데 딱딱한 현미나 제대로 익지 않은 콩을 그대로 섭취하면 췌장은 이를 소화하기 위해 비명을 지르며 과도한 인슐린과 소화액을 뿜어내게 됩니다. 네, 이러한 상태가 반복되면 췌장세포는 실시간으로 녹슬게 되고 이는 결국 췌장염이나 장기 기능 저하, 심지어는 당뇨병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꼴이 됩니다. 네, 의학 전문가들이 제발 삶아서 혹은 푹 익혀서 드시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곡물 속에 숨겨진 천연 독소를 열로 중화시키고 장기가 편안하게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췌장은 한번 망가지면 회복이 매우 어려운 예민한 장기이기에 조리법 하나에도 온 정성을 다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한다면 거친 곡물을 섭취할 때 반드시 충분히 불리고 푹 삶아서 부드러운 상태로 드시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사소해 보이는 조리법의 변화가 우리의 췌장 수명을 결정하며 10년 뒤에도 췌장 질환 걱정 없이 활기찬 아침을 맞이하게 해줄 유일하고 확실한 건강 보험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몸은 주인이 선택한 정성에 정직하게 반응하며 특히 췌장은 속일 수 없는 결과물을 우리에게 평온하고 온 정성을 다하는 현명한 주방의 주인이 되시길 응원합니다. 짜장을 많이 먹으면 장내 유익한 박테리아 수가 감소합니다. 이렇게 불균형이 일어나면 설탕이 더 먹고 싶어서 장이 더욱 손상될 수 있습니다. 정제당, 특히 액상과당을 많이 섭취하면 체내 염증이 증가하는데 이러한 염증은 다양한 질병 및 암의 전조가 될 수 있습니다. 가스, 복부팽만, 변비, 설사, 속쓰림과 같은 위장장애는 모두 장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징후일 수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 균형이 유지되면 음식을 소화하고 노폐물을 제거하기 수월해집니다. 식습관이나 운동습관의 변화를 주지 않았는데 체중이 늘거나 줄어드는 것은 장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징후일 수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 균형이 깨지면 신체가 영양소를 흡수하고 혈당을 조절하며 지방을 저항하는 능력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체중 감소는 소장 세균 과증식 때문일 수 있으며 체중 증가는 인슐린 저항성이나 영양소 흡수 감소로 인한 과식 충동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장이 건강하지 못하면 불면증이나 수면 부족과 같은 수면 장애가 생길 수 있고 이것이 만성 피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분과 수면에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인 세로토닌 대부분이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장이 손상되면 숙면하기 어려워지는데요. 일부 수면 장애는 섬유 근육통 위험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장이 면역체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새로운 증거가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장이 건강하지 못하면 전신 염증 위험이 증가하고 면역체계가 적절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신체가 스스로를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음식 과민증은 특정 음식을 소화시키기 어려워서 나타납니다. 음식 과민증은 장내 박테리아의 질이 좋지 않아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특정 음식을 소화시키기 어렵게 만들고 복부 팽만, 가스, 설사, 복통, 메스꺼움과 같은 불쾌한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음식 알레르기 또한 장 건강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국경절 특집 보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난 중화인민공화국 창건과 연변조선족 자치주 성립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49년 10월 1일, 이날은 중국 인민에게 있어서 천지개벽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놓는 더없이 감격스러운 날이었습니다. 수도 북경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성립을 경축하는 성대한 기념대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날 중앙인민정부위원회에서는 제1차 회의를 열고 국가주석, 부주석의 명단을 선포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의 성립을 선언했으며 준례 동지를 정무원 총리 겸 외교부장으로, 모택동 동지를 중국인민혁명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주덕 동지를 중국인민해방군 총사령으로, 심경유 동지를 최고인민법원 원장으로, 라영환 동지를 최고인민검찰서 검찰장으로 임명했으며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공동강령을 중앙인민정부의 시정강령으로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오후 3시 수도 북경에 30만 인민대중은 천안문 광장에 구름처럼 모여들어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을 경축하는 의식을 성대하게 거행했습니다. 인산인해를 이룬 군중 속에서는 무시로 우려와 같은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천안문 성루에는 모택동 주석을 비롯한 중앙정부의 요인들이 올랐고 관례대에는 여러 민족 대표들이 올라섰습니다. 그 중에는 조선족을 대표한 주덕회 동지도 있었습니다. 국가의 조악 속에 모택동 주석은 국기개항 때의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오성 붉은기가 10월의 상공에 나부꼈습니다. 뒤이어 모택동 주석의 우렁찬 목소리가 천안문 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는 성립되었다. 중국인민은 일떠섰다. 격동의 목소리는 전파를 타고 중국 대지를 진감했으며 전 세계에 울려 퍼졌습니다. 중국인민은 피어린 투쟁을 거쳐 빛나는 승리를 이루게 했습니다. 모택동 주석의 장엄한 선포는 낡은 중국에 대한 결속의 선고였고 제국주의, 봉건주의, 관료자본주의 통치의 붕괴에 대한 선고였으며 100여 년 동안의 반식민지, 반봉건 사회의 결말에 대한 선고였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성립을 위해 중국의 조선족들도 다른 민족들과 함께 일제와 싸웠으며 국민당 반동파와 싸웠습니다. 항일전쟁과 해방전쟁에서 조선족들은 피를 흘렸고 수많은 생명을 바쳤습니다. 때문에 오늘 조선족은 중화의 떳떳한 주인으로 되어 자신들의 대표를 당당하게 천안문 성루에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어 주덕 총사령이 중국인민해방군의 지휘원과 전투원들에게 중앙인민정부 및 모택동 주석의 명령을 견결히 집행하며 재빨리 국민당 군대의 잔여부대를 숙청해 아직 해방되지 못한 국토를 해방하라는 중국인민해방군 총부의 명령을 반포했습니다. 이어 육해공군의 열병식이 있었습니다. 보무당당한 인민해방군 3군 전사들은 늠름한 모습으로 천안문 광장을 주름잡았습니다. 이날 연결시의 2만여 명 군중들은 거리에 뛰쳐나와 경축 모임을 가지고 중화인민공화국 만세, 중국 공산당 만세를 목청껏 외쳤습니다. 집회에서 연변의 당정 지도 일꾼들은 열정에 넘치는 연설을 했으며 모택동 주석과 주덕 총사령에게 보내는 축전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연결시 5만 명 여러 민족 인민들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의 승리적 폐막과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의 탄생을 열렬히 경축하고 있습니다. 가진 고통과 압박을 받은 우리 중국 사람들이 오늘부터 새로운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중국인민은 더는 제국주의와 반동파의 통치를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공산당 모주석, 조총사령과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의 령도 밑에 단결해 생산계획을 견결히 완수 또는 넘쳐 완수함으로써 전국인민 해방전쟁을 계속 지원하며 반동세력을 소멸하고 전 중국을 완전히 해방하기 위해 독립, 민주, 평화, 통일 및 부강한 새 중국을 건설하기 위해 분투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의 전보문은 그날로 전파를 타고 북경에 전해졌습니다.
1: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후 국경 첫도를 맞이하면서 당과 정부에서는 전국의 소수민족 대표와 소수민족 문공단 배우들을 북경에 초청하여 함께 명절을 경축하도록 마련해줬습니다. 동북인민정부에서는 조선족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결정지었습니다. 중공연변지휘에서는 연변대학교 부교장 림민호를 단장으로 항일열사 가족 김신숙을 단원으로 연길한어전문학교 교도주임 반룡회를 수원으로 한 대표단을 구성했습니다. 예술축전에 참가할 배우들은 새로 창작한 가무 종목을 다그쳐 연습했습니다. 9월 22일 대표단 일행은 연길역을 떠나 23일 심양역에 도착했습니다. 심양역에서는 동북인민정부 지도 일꾼들과 각계 대표들이 나와 대표단 일행을 환영해줬습니다. 9월 27일 대표단 일행은 북소리와 환호성 속에서 북경역에 도착했습니다. 수십만의 각계 대표들이 역에 나와 대표단을 맞아주었습니다. 9월 28일 대표단 일행은 로동인민문화궁에서 주은래 총리의 국제 국내 정세에 대한 보고를 들었고 29일에는 주은래 총리의 초청을 받고 북경 호텔에 가서 만찬회에 참석했습니다. 9월 30일 마침내 모태똥 주석의 초청을 받고 북경 호텔로 향하게 됐습니다. 모태똥, 류소기, 조덕, 송경경, 장간, 리제심 등 공화국의 주석, 부주석들과 정무원 총리 존대가 연회대청 앞에서 대표들을 맞아주었습니다. 400여 명 대표와 배우들은 줄을 서서 지도자들과 악수하고 인사를 올렸습니다. 접견이 끝난 후 대표들은 연회에 참가했습니다. 연회 분위기는 자못 경쾌했습니다. 한동안 지난 후 진훈, 팽진, 리유한, 우란후, 류춘 등 지도자들이 잔을 들고 조선족 대표단이 있는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표들은 열렬한 박수로 그들을 맞았습니다. 진훈은 동북국에서 사파는 동안 조선족을 잘 이해하게 되었는데 조선족은 정말 믿음직한 민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동북해방전쟁 때 조선족 인민들은 용감하게 잘 싸웠고 동북해방전쟁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서 조선족 인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표했습니다. 뒷이어 팽진은 조선족에 대해 깊은 정을 가지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동북국과 제4야전군 사령부에서는 적지 않은 조선족 경위들을 두어 기관과 사령부 안전을 담보했는데 이는 지도자들이 조선족에 대한 신임이었습니다. 10월 1일 북경성은 새벽부터 징소리, 북소리, 폭죽소리로 들끓었습니다. 림민호, 김신숙, 반룡회는 청첩장을 받고 천안문 서쪽 관례대에 오르고 배우들은 북경 시민들과 함께 시위 행진에 참가했습니다. 남자들은 흰 광목 바지에 저고리를 입고 흰 수건을 머리에 두르고 운동화를 신었으며 여성들은 환한 색깔의 치마 저고리를 입었습니다. 그들은 꽹과리, 북, 세납을 행진용 악기로 삼았습니다. 모태똥 주석을 비롯한 당과 국가의 지도자들이 천안문 성루에 오르자 시위 행진에 참가한 사람들은 손바닥이 아프도록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시위 행진 대오를 따라 관례대 앞을 지날 때 조선족 배우들은 격동에 넘쳐 모주석 만세, 중국공산당 만세, 중화인민공화국 만세를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배우 김성민은 꽹과리를 쳤는데 한동안 지나 꽹과리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제야 꽹과리 채가 꺾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10월 3일 밤 중남해의 회인당에서 예술축전 활동이 있었습니다. 활동에서 선물 증정의식이 있었는데 각민족 대표들은 순서대로 각기 주석대에 올라 가지고 온 선물을 모태똥 주석에 드렸습니다. 조선족 대표단은 세 번째로 주석대에 올랐습니다. 림민호가 먼저 연변인민들이 국경 첫도를 경축하는 서명부 한 책을 모주석께 올렸습니다. 다음 김신숙이 조선족 저고리와 조끼, 바지 한 보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 반룡회가 옥석으로 만든 벼루를 드렸습니다. 또 그 다음 예술단 단장 김동구가 조선족 회색 두루마기를 모태똥 주석께 입혀드렸는데 두루마기의 길이와 품은 웅장한 모태똥 주석의 몸매에 딱 맞았습니다. 모태똥 주석은 두루마기를 보면서 사의를 표했습니다. 대청에선 우렁찬 박수소리가 울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우 정영숙이 남색 비단에 원앙새를 수놓은 방석을 드렸습니다. 선물 증정이 끝난 후 예술축전이 있었습니다. 연변문공단, 내몽골문공단, 신강문공단, 사천성의 장족, 묘족들의 가무 종목은 명절의 분위기를 고조해로 이끌었습니다. 연변문공단의 다섯 개 종목은 그날 밤 문예축전의 4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먼저 대합창을 선보였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힘차게 부른 노래소리는 회인당의 메아리 쳤고 중남해의 정원을 넘어 수도인민들의 흉금을 울려주었습니다. 김혜련의 지게춤, 리인숙 등의 사인모 절구춤은 관람자들의 흥미를 자아냈습니다. 김인숙의 노래 민가련창과 방초선의 독창 배짝이 노래도 절찬을 받았습니다. 강민족 대표들은 조선족의 예술은 기교가 높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번 축전에서 조선족 대표단은 모두 10차례나 단독으로 공연했는데 공연 때마다 초만원을 이루었습니다. 이때로부터 조선족 예술은 북경인민들과 전국인민들의 이목을 끌게 됐습니다. 이날 밤 모태똥 주석은 조선족 문공단을 포함한 소수민족 문공단의 공연을 관람하고 완계사 한 수를 지어 류아자 선생에게 화답했습니다.
0: 1952년 7월 24일, 팽택민을 단장으로 하고 싸쿵교를 부단장으로 하는 중앙대표단 일행 50여 명이 길림성 인민정부 부주석 서원천의 안야에 열차로 연길에 도착했습니다. 주덕해, 동욱권, 최채 등 연마의 사이를 부단장으로 했습니다. 동북으로 나온 중앙방문단은 7월 9일 북경을 떠나 수원을 거쳐 15일 신양에 도착한 후 두 개조로 나뉘어 한 조는 료서에 가고 다른 한 조는 연변으로 나온 것입니다. 7월 27일 연길시 3만여 명 여러 민족 인민들은 인민체육장에서 중앙방문단을 환영하는 성대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환영대회에서 주덕태의 열정이 넘치는 환영사와 팽택민의 답사가 잊은 뒤 모태동 주석께서 중공 염변지휘 염변 전원공수에 보내는 금기가 전달됐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여러 민족은 단결하라는 모택동 주석의 친필 제사가 금기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어 중앙 방문단의 선물 증정 의식이 있었습니다. 선물로는 수령의 초상화 190폭, 모택동 주덕 준대의 친필 제사 500매, 기념 메달 6,500개, 환등기 2대, 25종류의 도서 1,392권, 25가지 약 15상자, 현미경 한 대를 포함한 26가지 의학 기사재, 의학 서적 310권이었습니다. 28일 중앙 방문단을 환영하는 운동대회가 있었습니다. 연길 룡정 등 곳에 1,900여 명 선수들이 조선족 씨름, 근해, 널뛰기 시합에 참가했습니다. 29일 오후부터 30일 오전까지 중앙 방문단은 각 민족 각계 대표 50여 명과 조담회를 가졌습니다. 조담회에서 참가자들은 생산건설, 전선지원, 민족단결 등 방면에서 얻은 복귀한 경험을 소개했습니다. 중앙방문단은 염변에 치료하는 기간에 선후에 중공염변지휘, 염변전원공서, 염변대학, 동북조선인민보사, 인쇄공장, 염변교육출판사, 염변문공단, 최죽송 농업생산합작사와 김시룡 농업생산합작사 등을 방문했으며 회족 만족들도 찾아보았고 일부 열사 유가족, 군인 가족들도 위문했습니다. 중앙방문단은 연변에서 9일간의 방문 활동을 끝마치고 8월 2일 저녁 차로 연기를 떠났습니다. 이상 국경절 특집 프로를 마칩니다. 순대, 떡, 냉면, 김치, 비빔밥 등 조선족 전통의 본연의 맛과

친구들 안녕하세요. 예쁜 세상 아이돌 세상에서 지련정 선생님이 인사드립니다. 네, 친구들 오늘은 조금 특별한 날이죠.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나라 우리 중화인민공화국 생일날이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아주 땅덩어리가 크고 세계에서도 세 번째로 큰 나라라는 거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있겠죠. 그리고 북쪽은 눈이 많이 내리는 추운 겨울, 그리고 남쪽은 따뜻한 봄처럼 꽃이 피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오랜 역사와 멋진 문화가 가득하다는 거 친구들도 알고 있겠지요. 5천년이 넘는 긴 역사 속에서 수많은 위인들이 태어났고 아름다운 시와 노래, 그림과 춤, 꽃 피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손꼽힐 수 있는 자랑거리라면은 바로 만리장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주에서도 보인다는 아주 긴 성벽, 옛날 사람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쌓은 거라고 하는데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자랑거리 하면은 아마도 자금성을 생각할 수 있겠지요. 지금은 박물관이 돼서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한자와 서예가 아주 뛰어나 있고요. 또 요리도 아주 특별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여행을 오고 있습니다. 사절기의 17번째 절기입니다. 바로 10월 7일 혹은 8일 혹은 9일 좌우면은 이 한로가 되겠지요. 말 그대로 한로의 기온은 100로보다 낮고 이슬도 훨씬 더 차서 거의 소리가 내릴 정도라고 합니다. 즉 시원한 날씨가 곧 끝나가고 추위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 수 있겠지요. 이때 화남지구는 여전히 늦여름에 처해 있고 강남의 지역들은 또 금방 초가을

들어섰으며 화북 일대는 가을 기온이 무르익고 동북과 소북지구는 늦가을의 풍경을 연출하면서 이 소북 고온지구는 진작 겨울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기러기가 초대받은 듯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뱅로가 시작되면 기러기들은 속 남방으로 날아가서 겨울을 나는데 한로가 되면 일찍 날아간 일부 기러기들은 진작 월동지에 도착합니다. 먼저 온 사람이 주인이고 후에 온 사람이 손님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도착한 기러기들은 그곳의 주인이라도 된 양 아주 후에 도착한 한 무리 또 한 무리의 기러기들을 속내드리고 있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치는 소스란 늦가을이 되는데요. 옛 사람들은 검은 머리 방울새는 안 보이고 대신 해변가에 조개가 많아진 것을 발견하였어요. 하여 그들은 검은 머리 방울새가 바다에 날아들어 조개가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오늘날 우리는 그 시간이 되면 검은 머리 방울새들은 진작 기후가 따뜻하고 먹이가 많은 월동지로 날아가는 것을 알고 있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란 국화꽃이 피어납니다. 한로는 정원 가득 국화꽃이 황금빛을 자랑하는 계절입니다. 이때가 되면 여름에 피는 꽃들은 진작 쥐고 국화만 여전히 만발하고 있습니다. 국화는 소리를 견디고 피어날 수 있기에 사람들은 국화꽃의 씩씩하고 독립적이며 또 도고한 품격을 부여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국화꽃을 꽃의 사군자, 즉 매화 중에 하나로 평가합니다.

신선한 것으로 골라서 푹 익혀 먹어야 합니다. 아니면 구터를 하거나 복통, 설사를 하게 되고 또 심지어는 기생충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민간에는 한로에 참깨를 먹는 풍습이 있는데요. 한로가 되면 참깨를 넣은 일부 음식이 환영을 받기 시작합니다. 본초 강목 등 의학서적에서는 참깨는 비위를 보호하고 소화를 도우며 혈압을 낮추는 효능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로는 1년 중 기온 하강이 가장 빠른 시기입니다. 이럴 때는 참깨를 먹으면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야망한 시절이 된다고 하는데요. 한도가 되면 밀을 심고 목화를 따고 콩을 털며 분망이 보내게 됩니다. 한도가 되면 북방 삼촌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데요. 농민들은 걷어들인 콩을 줄기채 콩마당에 널어놓고 털기를 합니다. 목화는 소리를 무서워하므로 농민들은 소리가 내리기 전 목화 따기를 다그쳐야 합니다. 목화는 소리를 맞으면 질이 떨어지고 또 산량이 줄어드는데요. 겨울밀을 심은 다음에는 거름을 주고 물을 관계하고 싹을 살펴보고 보충하는 등 밭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가을 거지가 끝나면 밀밭 그리고 목화밭을 제외하고 다른 밭들은 비어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때는 땅이 아직 얼지 않았기에 밭갈이를 할 수 있습니다. 밭갈이를 하면 지하의 월동벌레들과 알을 지면으로 파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벌레들이 얼어죽고 다음 해 농작물에 병충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시기 남방지구에서는 유채와 같이 추위에 견디는 농작물을 재배하고 또 일모작 늦벼가 여물어 수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임어장 늦벼는 물알이 들기 시작하기 때문에 제때에 관계하여 논을 더 축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강남 일대에는 사람은 늙어서 가난한 것이 두렵고 작물은 한도풍이 부는 것이 두렵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한도풍이 불면 기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벼알이 옹골차게 여물지 못하고 쭉둥이가 많아져서 산량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농민들은 상황에 따라서 벼가 한도풍의 침해를 받지 않도록 제시간에 예방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친구들 노래 한 곡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는 행복해요 띄워드립니다.

0: 네, 친구들 노래 재미나게 잘 들어봤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약속할 때 대해서를 함께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른들이 회사를 가는 것이나 우리 어린 친구들이 학교에 가는 것도 일종의 약속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법이나 그리고 사회 규범, 도덕을 지키는 것도 결국은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날마다 약속과 약속 사이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가장 흔한 약속으로는 친구들과의 만남 약속입니다. 그리고 또 부모님과 공부를 더 열심히 하기로 약속하기도 하고, 밖에서 놀고 돌아오면 또 반드시 몸을 깨끗이 씻기로 약속하기도 합니다. 선생님과 약속을 하고, 때로는 스스로 자기 자신과 어떤 일을 열심히 하기로 약속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약속이라도 일단 약속을 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믿음과 신용을 잃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해나갈 수 없습니다. 친한 친구니까 이해를 하겠지 하고 자꾸만 약속을 어기면 결국 그 애는 약속을 잘안 지켜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 걔는 믿을 수 없어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과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데요. 홀로 외로운 존재가 되어서 따돌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약속 시간을 정하면 정확히 그 시간에 맞춰 도착하는 것보다 되도록 5분에서 10분 정도 미리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네, 특히 윗사람과 만나거나 자신이 먼저 약속한 경우에는 반드시 약속 시간보다 먼저 나가서 깁니다. 친구들, 안녕히 계세요.
1: 이쁜 세상, 알뜰 세상의 문을 여기서 닫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근평 총서기가 사천대학 전체 사생들에게 회신했습니다.
0: 평안 중국 건설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지시가 뜨거운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1: 추가화 동지 탄신 100주년 기념 좌담회가 북경에서 개최되었습니다.
0: 중국 환경발전국제협력위원회 2026년 연차회의가 열렸습니다.
1: 뉴스에 이어 시사해설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최근 중공장 총서기며 국가주석이며 전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평이 사천대학 전체의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회신해 사천대학 개교 130주년을 맞아 전체의 교직원과 학생, 광범위한 동문들에게 축하를 전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서부에 뿌리내리며 교육을 발전시키고 인재를 육성하는 것은 사천대학의 훌륭한 전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출발점에서 홍색 혈맥을 이어받아 문과 류공과 의과의 교차융합 우세를 발휘하고 신시대 국가 전략에 봉사하는 데 앞장서 모범을 보이며 교육 강국, 과학기술 강국, 인재 강국 건설을 위해 적극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사천대학의 전신은 1896년에 설립된 사천중소학당으로 우리나라 서남지역에 가장 먼저 세워진 대학교육기구입니다. 최근 사천대학 전체의 교직원과 학생들은 습근평 총서기에게 편지를 보내 학교의 발전 과정과 교육 성과를 회고하고 조국 서부에 뿌리 내려 교육 발전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때 관한 의지를 표했습니다.
1: 본 방송국이 9월 29일 CCTV 소평 신시대 국가 전략을 위해 봉사하는 데서 앞장서 본보기 역할을 해야를 방송했습니다.
0: 더 높은 수준의 평안중국 건설에 관해 내린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지시는 평안중국 건설의 중대한 의의와 실천 경로를 깊이 있게 설명했고 참석한 대표들과 전국 종법 전선 그리고 광범한 당원 간부들 사이에서 뜨거운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들은 국가 전반의 안보관을 확고히 관찰하고 네 가지 한층도 목표에 초점을 맞추며 평안중국 건설의 새로운 국면을 지속적으로 열어가야 한다고 한결같이 표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18차 당대회의 후 평안중국 건설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둬 이민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사회가 안정되고 질서 있게 유지되는 좋은 국면이 한층도 공고해져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 중의 하나로 되었다고 표했습니다. 사람들은 평안중국 건설이 이룬 역사적 성과는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과학적 지침을 충분히 보여준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중요한 지시에서 초벌과 예방을 병행하고 근본적인 것과 표면적인 것을 함께 다스리는 데 주력하며 법치 지탱과 과학기술의 역량 강화를 통해 국가안보체계와 역량 구축을 강화하고 공공안전사무관리 수준을 높이며 사회사무관리체계를 개선해 각종 위험을 예방하고 해소함으로써 국가가 더욱 안전하고 사회가 더욱 질서있게 운영되며 사무관리가 더욱 효과적이고 인민이 더욱 만족하는 방향을 향해 지속적으로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람들은 총서기의 중요한 지시는 신시대 새로성의 평안중국 건설을 잘 추진하기 위한 중점 과업을 명확히 해주었고 나갈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고 표했습니다.
1: 추가화 동지 탄신 100주년 기념 좌담회가 9월 29일 북경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인 조락제가 좌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추가화 동지는 중국 공산당의 우수한 당원이며 오랜 시련을 도박하고 엄격하게 자신을 단속하는 추가화 동지의 훌륭한 풍모를 따라 배워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의 위협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데 새로운 더 큰 기여를 계속해 나아가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정중래 부위원장이 좌담회를 주재했습니다. 좌담회에 앞서 조락제 위원장은 추가화 동지 유가족을 접견했습니다.
0: 9월 29일 오후 중공장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공무원 부총리이며

0: 중국환경발전국제협력위원회 주석인 정철상이 북경에서 열린 중국환경발전국제협력위원회 2026년 년차회에 참석해 연설했습니다. 정철상 부총리는 습금형 생태무명 사상의 지침 아래 중국의 생태무명 건설은 큰 성과를 거두었고 국제사회의 폭넓은 인정과 높은 찬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15차 전망계획 기간 중국은 경제사회 발전에 전면적인 친환경 전환을 다그칠 것이며 친환경 저탄소 발전 목표는 더욱 적극적으로 설정되고 과제와 조치는 더욱 강력해지며 제도체계는 더욱 온밀해질 전망입니다. 아름다운 중국 건설은 반드시 새로운 큰 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정설상 부총리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려면 각계가 손을 맞잡고 친환경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설상 부총리는 세 가지 제안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실질적인 행동으로 친환경 저탄소 발전을 추진하여 전 세계 기후 사무 관리와 생물 다양성 보호에 더 많은 확실성과 긍정적 에너지를 부여해야 합니다. 둘째,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친환경 생산력을 육성하고 친환경 저탄소 과학기술 난제 해결을 공동으로 추진하여 산업이 디지털과 지능화와 친환경화의 심층 융합을 촉진해야 합니다. 셋째, 개방과 협력을 통해 전 세계 환경 및 기후 사무 관리를 개선하고 친환경 일대로의 공동 건설을 고품질로 추진하여 친환경 발전의 성과가 각국 이민에게 더 잘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정철상 부총리는 제7기 중국환경발전국제협력위원회 위원 그리고 조문가들의 중요한 공헌을 높이 평가하며 중국 정부는 제8기 중국환경발전국제협력위원회 설립을 공식 승인했음을 밝히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중국환경발전국제협력위원회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모두가 아름다운 중국 건설과 전 세계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 지혜와 힘을 계속 보태 주기를 바란다고 표했습니다. 중국환경발전국제협력위원회 종례위원, 조문가, 관찰원 등 400여 명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1: 국무원 보도판공실이 9월 29일 개최한 15차 5개년 전망계획의 좋은 출발 계열 주제 소식 발표회에서 농업농촌부 관계자가 15차 5개년 전망계획 시기 농업농촌 현대화 가속화와 농촌 전면 지능 추진에 관한 상황을 소개했습니다. 올해는 15차 5개년 전망 계획의 첫 해로 농업 농촌 발전은 안정 속 성장, 안정 속 호전의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식량은 안정적 증산을 이루어 전년도 식량 풍작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상시화 정밀 지원 관측 체계, 정책 체계, 업무 기재가 기본적으로 구축되었습니다.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아름다운 농촌 건설이 착실히 추진되고 농민 소득이 꾸준히 증가하여 농업농촌 현대화가 새로운 확고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계획 시기 우리나라는 농업을 현대화 대산업으로 육성하고 농촌을 갈수록 아름답게 건설하며 농업 현대화 기본 실현과 농촌이 기본적으로 현대 생활 조건을 갖추는 데 중대한 진전을 이루도록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15차 5개년 전망계획 시기에 우리나라는 생산량과 품질을 함께 중시하여 농업 종합 생산 능력과 품질 효율을 제고하고 상시화 정밀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며 빈곤 퇴치 공략 성과를 지속적으로 다지고 확대하며 과학기술과 개혁의 이륜 구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농업농촌 현대화를 다그치고 농민 대중이 체감하고 접근할 수 있으며 지역 실정에 맞고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아름다운 농촌 건설을 추진할 전망입니다.
0: 공무원 보도 판공실이 9월 29일 15차 5개년 전망계획의 좋은 출발 계열 주제 소식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과학기술부 관계자가 15차 5개년 전망계획 시기 과학기술 강국 건설 추진에 관한 상황을 소개했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계획 시기는 과학기술 강국 건설의 관건적 공략기입니다. 국가 15차 5개년 전망계획 요강은 과학기술의 자립자강 수준 대폭 제고를 경제사회 발전의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삼고 과학기술 혁신에 대해 체계적으로 배치했습니다. 15척은 전망 계획식이 과학기술부는 6가지 방면의 업무를 중점적으로 잘 수행하게 됩니다. 기초를 강화하여 원천 혁신 능력을 전면적으로 제고하고 과학기술 강국의 근본을 튼튼히 다지며 공략을 잘 추진하여 핵심 기술 공략전을 잘 치르고 고품질 발전과 높은 수준의 안전에 강력한 지원을 제공하게 됩니다. 한편 산업을 육성하여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의 심층 융합을 추진하고 과학기술 혁신으로 신품질 생산력을 이끌게 됩니다. 민생의 혜택을 주고 과학기술 혁신에 의지해 더 좋은 우수 제품과 봉사를 제공하여 민생 복지를 증진하고 체계를 강화하여 각 방면의 자원과 역량을 더욱 통괄하여 국가 혁신 체계의 전체 효능을 제고하며 협력을 촉진하여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개방을 추진하고 글로벌 과학기술 공동체를 구축할 것입니다.
1: 중국 공농홍군 장정 승리 9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장정 조제 전시가 9월 29일 북경 중국 공산당 역사 전람관에서 개막했습니다. 위대한 원정 중국 공농홍군 장정에
0: 들어갔습니다. 영덕시 순영현은 논이 불규칙적으로 수확 진도가 21%를 넘었습니다. 림천현 옥수수 단위 면적당 생산량 향상 시범선에서는 대형 수확기가 이삭 따기, 껍질 벗기기, 탈곡 작업을 한 번에 처리합니다. 최신 북두 내비게이션 시스템과 신형 라선 장치를 탑재한 이 수확기는 수확 효율을 크게 높였을 뿐만 아니라 옥수수 나날을 흘리는 것을 효과적으로 줄여 알곡 하나하나를 창고에 거둘 수 있도록 보상했습니다. 대두 수확은 전면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흥룡강성 5대련지 대두 대규모 단위 면적당 생산량 향상 기술 직접 시범구에서는 기계화 수확 작업이 소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이곳은 품질 제고와 생산량 증대를 목표로 모든 생산 단계의 표준화 관리 통제 체계를 구축하여 작물 생산량 향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 국경절이 다가오면서 전국 각지가 새롭게 단장되어 곳곳에 경쾌하고 화목한 명절 분위기로 사름쳤습니다. 오성 붉은기가 바람에 휘날렸습니다. 내몽골 후코트에서는 골목길부터 삼림 공원까지 중국 공이 가을 하늘과 장엄한 산천을 배경으로 아름답게 어우러집니다. 광동성 광주에서는 도시 거리를 거닐면 고풍스러운 기루와 진붉은 국기가 서로 어우러졌습니다. 중경시 요중구에는 2000여기의 오성 붉은기와 정성껏 꾸민 화단 경관이 주요 간선도로 핵심 상권 강횡단교에 설치되었습니다. 안위성 흑편의 휘주 고성 안에는 오성 붉은기가 바람에 흔들리고 꽃과 록지가 곳곳을 장식합니다. 운남성 문산의 동산 공원에서는 시민과 관광객이 길이 24m, 너비 16m의 대형 오성 붉은기를 펼치고 우렁찬 노래소리로 아름다운 축복을 전했습니다. 사천성 성도, 산서성 대원, 호북성 의창 등지에서도 오성 붉은기가 바람에 휘날리며 국경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거리 곳곳에 꽃이 만발했습니다. 복건성 복주의 주요 공원에서는 국경절 주제 꽃 전시회를 선보였고 흥룡강성 대경에서는 여러 품종의 꽃이 도시 광장과 공원을 수놓고 있습니다. 명절 시장은 매매가 활발합니다. 하남성 중모 농산물 집산지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실어 나르는 대형 화물차들이 입구에 길게 줄을 섰고 성규, 밀감, 키위 등 과일의 재고도 풍부했습니다. 신강 우름치의 꽃시장은 판매 성수기를 맞아 천여종의 화초가 소비자의 다양한 구매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국경절을 앞두고 향항의 거리 곳곳에는 진붉은 오성 붉은기와 특별행정구 구기가 개항되었고 주요 번화가와 간선도로 양옆에는 대형 국경절 홍보 그림이 세워졌습니다. 여러 사회단체에서는 전통 공예 체험 등 문화 행사를 열어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7주년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오문의 출입경 통상구 주요 거리, 공원, 광장 등에는 진붉은 오성 붉은기가 바람에 휘날리며 국경절 경축 표호와 서로 어우러져 경사스럽고 활기찬 국경절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0: 교통운수부에 따르면 올해 국경절 연휴 기간 교통출행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0월 1일 출행 인원은 연휴수로 3억 4천만 명에 달해 평시 인원의 약 2배에 이를 전망이고 렌터카 출행량도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운수부는 지능형 판단 시스템을 가동하고 공안과 교통경찰 등 여러 부문과 협력하여 교통체증이 발생할 수 있는 구간에 인력을 사전에 배치함으로써 경미한 접촉 사고를 촉시에 처리해 도로 출행 정체를 줄일 계획입니다. 철도 부문은 16일간의 추석 국경절 연휴 공동수송 방안을 앞당겨 시행하고 1, 2, 3, 0, 6 빅데이터에 따라 인기 방향의 열차를 적시 증편했습니다. 연휴가 다가오면서 여러 고속철도, 신규 로선이 개통 운행에 들어간 가운데 경항고속철도 운항신구 상구 구간과 서유고속철도 서안 안강 구간은 9월 29일 모두 연휴 열차 증편 정보를 발표했습니다. 연휴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는데도 국내 특색 관광도시의 항공 료객 흐름은 이미 빠르게 증가했고 국제선 항공권 예약량은 동기 대비 22.5% 증가했습니다. 주요 항공사들의 수송력은 충분하여 미랑 료객 수가 역사상 같은 기간 최고치를 다시 경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습근평 총서기가 사천대학 전체 사생들에게 회신했습니다. 평안중국 건설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지시가 뜨거운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추가화 동지 탄신 100주년 기념 좌담회가 북경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중국 친환경 발전 국제협력위원회 2026년 연차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강설화, 박민걸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전쟁 유산 속에서 평화의 답을 찾다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유네스코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는 제2차 세계대전 연합군 노르망디 상륙 해안을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인증의 가치는 단지 역사적인 군사적 승리에 도장을 찍는 데

0: 해안가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전장 요적은 이 기억을 담고 있는 실물 좌표로 되었습니다. 노르망디의 긴 해안선에는 에트르타 상디산의 기이한 풍경도 있고 도빌 해변의 한가로운 분위기도 있습니다. 상륙 요적 지구는 언제나 무겁고 엄숙한 기품을 풍깁니다. 썰물 후에 오마하 해변 모래밭은 평탄하고 광활하며 절벽 후 잔디 언덕은 조용히 바다를 내려다보고 옛 벙커는 모래 언덕에 묻혀 있고 포탄 구덩이는 푸른 풀에 덮여져 있습니다. 이번에 등재된 유산지는 센강 연안을 따라 약 80km에 걸쳐 있으며 유타, 오마하, 골드, 주노, 소드 다섯 개 상륙궁돌에서 전후 평화와 안보로 나아가는 중요한 분기점이라며 국제적 위기와 국지적 충돌이 잇따르는 현재 이 요적지의 세계유산 등재는 특히 중요한 현실적 의미를 지닌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날에 이르러 노르망디는 이미 지역적 속성을 넘어 세계적인 공공기억의 장소로 되었습니다. 매년 수백만 명의 방문객이 이곳을 찾습니다. 국가 원수가 참석하는 공식 기념식에서부터 매일의 조기 개양, 묘비 참배, 학교 주최 답사, 그리고 매년 6월 6일 해안 전역에서 열리는 민간 기념 행사에 이르기까지 전쟁 기억은 전시장에 갇혀있지 않고 해안가의 일상 생활 속에 담겨 있습니다. D-Day는 일반적인 군사 작전 암호에서 노르망디 상륙의 전용 상징으로 되었고 다섯 개 해변의 작전 명칭은 군사 지도에서 현실 지리로 들어왔으며 고전 영상 작품들도 끊임없이 대중의 인식을 재형성하여 국경을 초월한 문화적 공감을 만들어냈습니다. 연합군이 피와 목숨을 대가로 되찾은 이 땅에서 독일 방문객은 오랫동안 방문객 규모에서 선두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교전국은 같은 해안에서 고개를 숙여 추모하고 역사를 직면합니다. 라캉부 독일 군인 묘지는 1950년대부터 국제 청년 캠프 프로그램을 개최하여 독일과 다른 유럽 국가의 청년들이 묘지 관리를 하도록 조직하고 역사 현장을 매개로 전후 화해를 추진하며 세대를 이어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평화의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반면 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인 일본은 교과서 검정을 통해 침략 역사를 지속적으로 희석하고 미화하며 정치인들은 14명의 제2차 세계대전 A급 전범이 있는 야스구니 진자를 거듭 참배하며 전후 국제 질서에 공공연히 도전하고 동아시아 지역의 화해의 길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르망디의 계시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직 역사를 직면하고 책임을 담당할 때에만 옛 전장이 진정으로 평화 교육의 장소로 전환될 수 있고 침묵하는 해변이 진정으로 미래를 지키는 평화 유산으로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쟁 유산 속에서 평화의 답을 찾다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박민걸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국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
2: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0: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프로 진행을 맡은 주열단입니다. 오늘 학습시간 권에서는 습근평 국정운영론함 제4권의 내용을 보내드리고 특집방송 중화민족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 정해서 분발하자 권에서는 서로를 향해 다가가는 따뜻한 다리를 놓은 북경 내몽골 취업 량방향 선택 채용 박람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뉴스 추석 시간에는 글로벌 시장을 향해 속도를 내고 있는 중국 신에너지 오토바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리구코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1: 후에 중대한 성과와 역사적 경험에 대한 중공조항의 결의에 관한 설명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중국 공산당 100년 분투의 역사적 경험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는 당의 용도를 견지하고 인민지상주의를 견지하며 이론혁신을 견지하고 독립자주를 견지하며 중국의 길을 견지하고 천하를 품는 것을 견지하며 개척혁신을 견지하고 과감한 투쟁을 견지하며 통일전선을 견지하고 자기혁명을 견지해야 한다는 등 근본적이고 장구한 지도적 의의가 있는 10가지 방면의 역사적 경험을 개괄했습니다. 이 10가지 방면의 역사적 경험은 체계적이고 완전하며 상호 연결되는 유기적인 전일체로서 당과 인민의 사업이 끊임없이 성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보장을 제시하고 당이 시종불패의 지반에 설 수 있는 힘의 원천을 제시하고 당이 시종 역사적 능동성을 장악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시하고 당의 선진성과 순결성을 영원히 유지하면서 시종 시대의 앞장에 서서 나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경로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이 10가지 방면의 역사적 경험은 장기적으로 실천하는 과정에서 쌓은 소중한 경험이고 당과 인민이 함께 창조한 정신적 부로서 반드시 더욱 소중히 여기고 장기적으로 견지해야 하며 신시대의 실천 속에서 끊임없이 풍부히 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시대의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는 두 번째 백년 분투 목표의 달성을 중심으로 해 전당은 바위 틈에 깊이 뿌리내리는 대나무의 강인한 의지로 기성 목표를 힘써 실현하고 백리길도 90리를 반으로 잡는 명석한 두뇌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확고부동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반드시 당의 기본 이론, 기본 노선, 기본 방략을 견지하고 새로운 발전 단계에 입각해 새로운 발전 리념을 관철하고 새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하고 질 높은 발전을 추진하며 인민이 부유한 나라, 강성한 나라, 아름다운 나라 건설을 유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반드시 인민 대중과의 혈연적 연결을 영원히 유지하고 가장 광범한 인민의 근본 리익을 끊임없이 잘 실현하고 수호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반드시 우환에 살고 안락에 죽는다는 말을 명기하고 항상 먼 앞날에 대비해 위험을 경계하며 신시대 당 건설에 새로운

0: 위대한 공정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반드시 후계자를 양성하는 근본 대계를 잘 다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전당 전군과 전국 여러민족인민은 지난날의 고난과 찬란한 업적을 잊지 않고 오늘날의 사명과 책임을 다하며 미래의 위대한 꿈을 이루겠다는 각오로 역사를 거울로 삼고 미래를 개척하며 업무에 정진하고 굳센 의지로 전진함으로써 두 번째 백년 분투 목표를 달성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꾸준히 분투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1: 동지들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랑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2: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 막히게 하지 마세요.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이어 특집 방송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 로정에서 분발하자 건어입니다.
1: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 로정에서 분발하자.
0: 오늘은 서로를 향해 다가가는 따뜻한 다리를 놓은 북경 내몽골 주역 양방향 선택 채용 방람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내몽골 자치구 2026년 가사봉사 종사자 사전교육 및 북강 가사봉사 종사자 시범 양성반 수료식과 가사 취업 양방향 선택 채용 방람회가 북경 거연지가 가사 양성기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내몽골 수강생 80명에게 500여 개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수요와 공급 량측의 고품질 취업을 위해 서로를 향해 다가가는 다리를 놓았습니다. 신린 골맹 출신 조생화는 주문형 직무지정 교육을 통해 양로 간호 기능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만족스러운 일자리도 찾았다고 감격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어 북경에 안심하고 남아 일하며 북강 강사 봉사의 명성을 저버리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내몽골 수강생 80명은 10일간의 체계적인 교육을 마치고 수료했습니다. 북경과 내몽골 두 지역의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부문은 우수 가사봉사기업 23곳을 조직하여 주역 양방향 선택 채용 방람회를 열고 수강생들에게 일자리를 정밀하게 매칭해 제공함으로써 배운 기술과 직무 요구가 정확히 연결되도록 했습니다. 행사 현장에서 수강생 73명이 가사봉사기업과 주역의향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0: 교회한데 따르면 북강 가사봉사는 내몽골 자치구 인력다운 사회보장부 부문이 중점적으로 육성한 자치구급 특색 로무 브랜드입니다. 북경의 로인과 아동 가사봉사 시장 수요를 겨냥하여 올해 농목민 183명을 두 차례로 나누어 교육했습니다. 교육 내용은 산모와 영아 돌봄사, 양로간호사, 아동 동반 돌봄사 등 3대 인력 부족 지급 종류입니다. 북경 전문가들은 이론 정밀 강의 플러스 실제 현장 실습의 이중 교육 모델로 수강생들이 배운 내용을 이해하고 현장에서 활용하여 바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이 끝나면 바로 취업, 수료 즉시 근무를 실현했습니다. 현재까지 100여 명의 농목민이 북경에 남아 성공적으로 취업했고 월 수입은 일반적으로 7천원 이상이며 일부 최우수 육아사와 아동 동반 돌봄사의 월급은 만원을 넘습니다. 수강생들이 북경에 남아 안정적으로 취업하여 소득을 늘리도록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2: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이어 뉴스 추석 시간입니다.
2: 뉴스 초장.
1: 오늘 AI로 해설해 드리는 뉴스 추석 시간에는 글로벌 시장을 향해 속도를 내고 있는 중국 신에너지 오토바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 중경국제박람센터에서 전기 오프로드 오토바이 한 대가 전시를 마치자 많은 관광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어 복고풍 전기 오토바이, 도심 통근용 전기 오토바이, 고성능 전기 오토바이 차례로 등장했습니다. 전시 부스에서는 배터리, 모터, 지능형 제어장치 등 부품도 해외 구매자들이 특히 주목하는 제품이 되었습니다. 콜롬비아에서 온 구매상 에르난 올기는 각 전시 부스를 오가며 삼남, 빈삼, 계위 카이웨이, 규룡 등 신에너지 오토바이 브랜드를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는 전기 오토바이가 바로 미래의 대세라며 중경에서 중국 오토바이 산업의 활신력에 국가와 지역에서 온 수천 명의 해외 구매자와 전문 관람객이 참관했습니다. 중국 오토바이 산업의 중요한 풍향계인 올해 전시회는 새로운 추세를 보여줬습니다. 신에너지, 오토바이와 배터리 전기, 지능형 제어 등 관련 부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중경은 중국의 중요한 오토바이 생산 기지입니다. 전국에서 생산되는 오토바이 3대 중 1대는 중경에서 생산됩니다. 현지에는 규모 이상 오토바이 완성차 기업 60곳과 규모 이상 부품 기업 431곳이 집적해 있고 전기 오토바이의 현지 부품 조달률은 60%를 넘습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기간 중경의 전기 오토바이 생산량은 312만 7천 대로 동기 대비 63% 증가했습니다. 대배기량 내저 오락용 오토바이 생산량은 27만 5천 대로 동기 대비 54.5% 증가했습니다. 유류와 전기가 병행 발전하는 모습이 중경 오토바이 산업의 새로운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산업 사슬의 전환도 동시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종신산하 신남, 흥원산하 빈삼, 계위 등 브랜드는 신에너지 분야 진출의 속도를 내고 있고 신능한, 중창신항, 간복리튬전지 등 배터리 기업들도 신기술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중국 오토 관련 연구개발은 실질적인 추진 단계에 진입했고 전기 오토바이 분야 진출에 필요한 관련 증인 요건도 확보했습니다. 설립된 지 겨우 2년 남짓한 새 브랜드인 장설 오토바이가 전기 오토바이 분야에 진출했다는 점은 신에너지

0: 있습니다. 일부 기업의 제품 선택에서 오토바이 산업 전체가 선택하는 중요한 기술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중국 오토바이 상회 통계에 따르면 2025년 중국 오토바이 완성차 수출량은 1,336만 대, 수출액은 88억 5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그중 라틴 아메리카 지역으로의 오토바이 수출은 약 670만 대로 동기 대비 11% 증가했습니다. 중국 오토바이 상회 류훈 부회장은 중국 오토바이의 해외 진출이 제품 수출 중심의 초기 단계에서 현지화를 심도 있게 추진하는 고품질 발전에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올 9위는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도시교통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택배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전기 오토바이 시장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중경의 수출 데이터는 신에너지 산업의 해외 진출 활력을 입증합니다. 올해 상반기 중경의 전기 오토바이와 전기자전거 수출량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초소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3: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절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또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

0: 안녕하십니까? 좋은 세상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조일광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김설아입니다.
0: 오늘은 10월 1일, 바로 위대한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7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77년간 우리나라는 빙

0: 부산에서 부강예로 성장했고 경제사회의 발전과 과학기술의 혁신은 시민들의 생활에 많은 변화와 편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1: 네, 오늘 좋은 세상 프로에서는 연변가사협회 김설자, 리영자, 최선숙 세 분을 모시고 교통, 통신 발달과 의식주 해결 등 위대한 조국의 번영 발전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2: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2시입니다.
1: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2: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드립니다.
1: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2: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0: 네, 먼저 오늘 생방송실을 찾아주신 연변가사협회의 김설자, 리영자, 최선숙 세 분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십니까?
1: 네, 반갑습니다.
0: 네, 세 분 먼저 간단히 자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3: 예, 저는 연변가사협회에서 온 김설자입니다.
0: 네.
1: 네, 반갑습니다.
4: 저는 연변가사협회에서 온 리영자라고 합니다.
0: 네.
1: 네, 반갑습니다.
5: 예, 저도 가사협회에서 온 최선숙입니다.
1: 네, 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76주년을 맞아 이 자리에 나오신 소감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3: 이렇게 경사스러운 날을 맞으면서 우리 연변가사협회 두 분과 함께 그제날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노래로서 명절의 분위기를 청취자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0: 네.
4: 예, 우리 중화인민공화국은 생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0: 네.
4: 예, 나날이 그 번영 발전하는 이 강대한 국가로 발전한 데 대해서 아주 감개무량합니다.
1: 네.
4: 예, 우리 조국이 갓 해방됐을 때 그라고 했던 것이 위대한 중국 공산당이 정확한 영도해서 지금은 여러 민족 인민들이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0: 네. 네.
4: 그래서 우리 중국 국민으로 살고 있는 데 대해서 무한한 좌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0: 네.
5: 네. 이 국경절을 맞이하면서 정말 감개가 무량합니다.
0: 네.
5: 특히 우리 연변조선족 자치수만 보더라도 이전과 지금은 진짜 현저하게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0: 네.
5: 예, 건축부터 보아도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더니 정말 유지에 가서 10년씩 있던 분들이 돌아오게 되면 정말 어디가 어딘지 찾아보기 어렵게 큰 변화를 가져왔고
0: 네.
5: 교통도 너무나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0: 네.
5: 그리고 어디 가나 지금 외국의 문화도 많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커피 문화, 소재향 문화, 독서 이런 변화 가 너무 커가지고 정말 한두 마디로 말하기 바쁩니다.
1: 네.
0: 네.
1: 그래요. 우리 조국은 강대한 강국으로 세계에 우뚝 자리매김을 해가고 우리도 따뜻한 민족 정책의 빛발 아래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주로 교통, 통신 발달과 의식주 해결 등 몇 개 방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방송국으로 오실 때 여러분들도 아마 교통수단을 이용했을 텐데요. 네, 여러분들이 사용한 교통수단은 예전에 비해서 참 많이 편리해졌겠는데요. 그 놀란 변화를 이야기해 주시렵니까?
4: 예, 교통수단에 대해 말하면 오늘 올 때도 우리는 자가용 타고 왔습니다.
1: 네.
4: 예, 지금의 우리 회상에 보면 1968년도 10월에 저는 하양지식청년으로 삼합공사 그 북흥대대 내려갔다는데
1: 네.
4: 그때는 북흥에서 용정까지 하루에 버스 한 대만 다녔습니다.
1: 네.
4: 그래 놓으니까 삼합공사라는 게 얼마나 큽니까? 북흥대다면 해도 그때 200한

0: 30호 됐습니다. 우리 북흥대대 내려가는데 그 대대에 놓고 말하면 버스가 삼합부터 떠나서 북흥에 들러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삼합에서 많이 앉으면 북흥에 와서 몇 사람 못 있지요.
1: 앉을
0: 그, 예, 그래서 그 다음에는 설세로 갔다도 집에 올 때면 버스를 놓치면 이튿날에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그 먼 길을 거의 100여리 됩니다. 지금은 고속도로를 빼서 아주 거리도 가까워지고 편리하지만 이전에는 오랑캐영이라면은 누구나 다 알았습니다. 네. 꼬불꼬불 거의 100리 되는 걸 걸어댔습니다. 우리 이튿날 상발하기 위해서. 그랬던 농촌이 어찌다 가니까 뭐 시집에서랑 짐을 많이 주면 그래서 가뜩 이고 지고 그거 걸는 게 정말 말이 아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문 앞에 택시가 부르면 오고 그다음 또 좀 나가면 장거리 버스도 있고 단거리도 있고 얼마나 편리한지 모르겠습니다.
1: 네.
0: 진짜 하늘과 땅이 변합니다.
1: 그렇지요. 따셨나요?
2: 제가 퇴직하기 전에 탔습니다.
1: 네. 네 그리고 퇴직 전에. 예전에면 뭐 교통수단이 글쎄요. 그 운전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다 남자분들이었지 않습니까? 혹감가라는 남자분들. 그렇죠. 정말 좋은 직업이라 그렇게 자랑도 하고 그러셨는데 요즘에는 여자분들이 이렇게 어머님들이 네, 자가용으로 운전을 하고 운전기사가 돼서 네, 멋지게 다니고 계시는데요. 자 다음 분은 또 네, 어떤 변화를 느끼셨나요?
3: 예, 이전에는 정말 거리에 나서면 다 걸어다니는 분들이 많고
1: 네.
3: 아니면 자전거 탄 풍경이 아니면 버스 다 다니고 그리고 길에 차들이 몇 대 없었지 않을까요?
4: 네.
3: 근데 지금 언제부턴가 이게 그 변화가 조금씩 있던 게 이제 정말 거리가 전부 지금 자가용으로 변해가지고
4: 네.
3: 요즘은 연길이 왕홍성이 됐지 않을까요?
1: 네.
3: 그래도 모두 위에서 가만히 보면 꽃에 타고 오시는 분들도 많지만
4: 네.
3: 자가용으로 오는 분들도 많을 텐데
1: 네. 네. 가만히 보니까
3: 네. 네. 그리고 위에서 오시는 분들도 자가용 많이 이용하지만은 우리도 자가용 가지고서 또 어디 신강이나
1: 그렇죠.
3: 부산이나
1: 네.
3: 전국 각지를 한번 떼나 가고 싶은 데를 가고요.
4: 네.
3: 예전처럼 무슨 며칠씩 계획하고 가는 게 아니라 아 그냥 가고 싶으면 갈 수도 있고
1: 맞아요.
3: 뭐 퇴근해서도 좀 힘들면은 그냥 또 운전해서 모아산에 가서 시원한 공기를 마시고 기분
1: 네.
3: 바꿀 수도 있고 예. 진짜 자가용이 있으니까는 좋습니다. 요즘에는 어떻게 자기도 자가 운전할 일 생각했겠습니까?
1: 네, 그러니까요.
2: 상상하죠.
1: 네, 못했잖아요. 네.
4: 그래요. 예전에는 주로 어떤 교통도구를 이용하였는지, 네, 어떤 불편함이 있었는지, 그리고 재밌는 추억이나, 네, 되돌아보면 교통수단 때문에 가슴 아팠던 그런 추억거리가 혹시 있으신가요?
2: 네, 제가 지금 와서 기억이 생생한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방학이면은 팔도 장신촌에 우리 고모가 살고 계시는데, 거기 방학이면 그냥 놀러 갔댔습니다.
1: 네.
2: 그런데, 그 가는 그 거리 그 중간에 다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 다리가 비가 세게 오면 끊어집니다. 그게 물에 밀려가는 이런 상황에서 됐습니다. 그래 향나는 돌아오지 이거 용서하기 다 남아있다.
1: 네.
2: 그때는 어릴 때가나 버스 없지 이렇게 어떻게 오겠습니까? 그래서 그 우리 고모가 그 부근에 어떤 어른이 같이 연기를 오는 분이 있는데 거기다 가서
1: 네.
2: 걸어서
1: 네,
2: 네 걸어서
1: 빙빙 돌아서
2: 네, 걸어서 장천까지 걸어와서 그다음에 거기서 기차 타고 연길로 돌아왔습니다.
1: 네.
2: 이런 일이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아, 네.
2: 예. 그 거리가 그때 들은 게 4, 50리 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 어린 나이에 거기서 걸어서 그렇게 예, 왔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기억에 제가 1994년도에 그때 만 살 된데 그때 처음 모포를 타봤습니다.
1: 얘기도 네.
2: 처음 타봤습니다.
4: 네.
2: 그런 거 보면 그때는 정말 우리 생활이가 지금에 비하게 되면 확실히 많이 차했지요.
1: 네.
2: 예. 근데 지금은 자동차가 있으니까나 자기들은 싱싱 몰고 가고 싶은데 다 갈 수 있고 예.
4: 네.
2: 그리고 이래 제가 지금 여러 곳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아주 편리합니다.
1: 멋쟁이십니다. 요즘 어머님들. 네. 그래요. 최선숙 씨는 또 어떤 내 추억이 있나요? 네.
3: 저는 고향이 하룡인데 어머니들 친구들 같이 하룡에 갔다 내려오면서 그 관지라는 곳이 어딘가 이래 물어보자.
1: 네.
3: 자가용으로 혹은 버스로 오면 그 관지를 지나지 않습니다. 기차를 타고 지나가야 하는 그 역을 지나는 말입니다.
1: 네.
3: 그리고 그 말 듣고 소리 언젠가는 한번 좀 기차 타고서 그 이전에 학교 다닐 때는 고성 다닐 때라면은 그 연길에서 또 하룡까지 기차 타면서 지나갈 수 있는 정거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1: 네.
3: 아 거기 이렇게 타고 지나가면서

0: 일을 경과하면서 그때 그 어릴 때 그 네. 느낌이 그 느낌을 찾아가서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옛날 추억 네 떠올리고 어릴 적에 뭐 소술에 탔던 그런 기억은 있으세요?
2: 소술이 있지요. 네. 저는 예, 나이 많다니까요. 뭐 문제부터 네. 나이 좋다, 나이 살아
1: 근데 너무 젊어 보여요.
2: 결혼할 때도 있잖아요. 네. 결혼할 때도 용정에서 삼합까지 가는 그 버스 탔죠. 예, 네. 거기서 내리고
1: 결혼을 하는데?
2: 예, 결혼하는데. 버스 그런데 타고 거기서 예, 술을 가지고 나를 마중하더라 말입니다.
1: 네네.
2: 예, 그래서 그 10월 국경절에 네. 결혼식인데 그 버스 짬까지 그런 저기 수레를 가져올까 그 수레 앉아서 짐 싣고 그 다음에 그 북흥 일대 시집인가 거기를 또 이렇게 올라가고 그랬습니다. 수레를 수레 네. 앉아서
1: 지금은 상상도 할 수가 없죠.
2: 그렇죠.
1: 먼저 버스를 타고 가고
2: 네. 그렇죠. 버스 타고
1: 첫날 새각시가
2: 네 새각시가 버스 타고 거기 또 북흥 거기서 내려서
3: 소수레
2: 짠 데를 하는 게 거기서 거저 내렸죠. 네. 내렸는데 소수레가 마중으로
1: 오고
2: 그래 그때는 뭐 소술에도 그거였고 네. 어쨌든 남편이 좋으니까 거기서 소술에 앉아서 거기를 갔습니다.
1: 몇 월이었나요 그때가?
2: 그때 10월 1일에 결혼했을까요? 71년 넘다. 71년도 10월 1일에 결혼했을까 그때? 네. 그때도 농촌에는 거기서 소술에 거기서 교통
1: 유일한 예, 교통도구였나봐요. 네, 그래요. 요즘은 뭐 또 이 편리한 교통수단 때문에 우리 삶에 참 많은 변화가 생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3: 그렇죠.
1: 네.
3: 네. 세 분은 어떻습니까?
2: 너무 천지개벽이 변화가 있죠.
3: 네.
2: 소술에 타고 시집 가던 사람이요.
1: 네.
2: 지금은 내 동생이 자가용 타고 저번에도 네. 북흥에 삼합에 놀러 가고 거기 또 집 하나 얻어놓고
1: 네.
2: 뭐 자가용 타고 갔다 왔다 하고
1: 아.
2: 송이철엔 또 그렇게 가고
1: 네.
2: 아, 지금은 정말 옛날과 완전히
1: 네네.
0: 그러니까 요즘 이 국민이 나도 이거 다 봤습니다.
1: 네.
0: 예.
3: 네, 이런 교통의 발달로 네, 삶의 질이 높아지고 우리들의 삶의 행복 지수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 잠깐 네, 리영자 어머님의 또 준비한 노래 네, 고향산 기슭에서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그래요. 이번에는 이 통신 방면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예전에는 주로 어떤 통신 도구를 이용하였는지, 네, 어떤 불편함이 있었는지 그 추억의 이야기를 잠깐 들어볼까요?
1: 예, 우리 그 직장년으로 68년도 10월에 내려갔을 때 북흥대대 그전 대대에 222호 있었습니다.
2: 네.
1: 그런데 대대 办公室에 전화 한 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대 办公室도 그냥 누가 앉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대대석이라든가 서기도 직접 거기에 그런 전직을 앉아 있지 않다랄까. 그
2: 네.
1: 전화가 빌 때가 많단 말입니다.
0: 네.
1: 그래서 가장 정말 힘들었던 게 우리 지처의 동무 부모가 사망됐는데 전화 왔단 말입니다. 대대 전화 왔는데 그 어떤 사람이 하던 농민이 그거 받았는데 우리
2: 네.
1: 지처와에서 일리지 않아서 그래서 제때 참가 못한 일이 다 있습니다.
2: 아유, 네.
1: 전화
2: 연락이 안
1: 꼭이
2: 돼서.
1: 무슨 뭐 결혼식 한다, 뭐 사망됐다 이런 전화 대대 오는데 막 조서서 전화하자 그 뭔가. 근데
2: 네.
1: 전화 오는데 따릉따릉 울리는데 그때 사람 있으면 누가 받는데, 그리고 만약에 누가 받았대도 또 다른 일이 겹쳐서 헐 잊어버리고 읽지 않으면 그 전달이 못 되는 게 아니고 뭡니까.
2: 네.
1: 그래 놓으니까 우리 그때 북흥 대대라는 게 6대까지 있었습니다. 6대, 1대는 저산 위에 있고, 2대는 그큰길 옆에 있고, 예, 3대는 그 중간에 있고, 그 다음에 6대는 강력이라고, 거기 먼데 강 옆에, 산 밑에 있었습니다. 이러니까 이게 전달이가 말이 아니 됐습니다. 그래, 누가 바쁜 사람이 허심창이고 조금 그래도 여유가 있었던 사람은 따라가서 읽은단 말입니다. 근데 그러지 않는다 할 때는 누구 집에 결혼식이요, 뭐 사망됐어, 이거 제때 전달 못해서 실패본 일이 많습니다.
2: 집안의 대소사에 참가를 못하는
1: 그렇습니다.
2: 경우가
1: 전화 없어서.
2: 많았겠네요.
1: 근데
2: 연락이 안 돼서.
1: 지금은 뭐 처음에는 우리 BBG를 달고 다녔대 그 뭔가.
2: 네.
1: 거기에 98년도 그때 71년도까지는
2: 90년대
1: BBG
2: 초.
1: 달고 있었어요. 근데
2: 네.
1: 그 후에는 또 선전화, 선전화 있고, 지금은 또 이게 외신 해가지고 스피드 하다 날까나 뭐 외국 가도 우리 얘기할 수 있고 뭐
2: 네.
1: 얼마나 편리한지 모르겠습니다.
2: 연애를
1: 예.
2: 해도, 예, 영상 통화를
1: 그리고
2: 할수 있고.
1: 연애 말씀이 나니까 있는데 옛날에는 빠른 게 전화고 그다음에
2: 네.
1: 더 급한 게 전보지요.
2: 전보.
1: 그리고 그다음 편지랬는데
2: 편지, 네.
1: 옛날에는 이렇게 연애를 하는 것도 연애 편지를 쓰기다 보니 먼
2: 손편지.
1: 데는 두 주일도 가고 또 어떻게 뭐 통하지 못한 보름도 가고 어떤 때는 한 달도 이게 편지가 깔려 못 전달될 때 있단 말입니다.
2: 네.
1: 그래 우리 연애할 적이면은 연애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기다리는 게 눈이 빠지게 기다립니다.
2: 아유.

0: 집에도 좀 일찍 전화를 안장했대는데
1: 네.
0: 그 전화 안장하는 그날이 남편분이 이 그 직장에 전화 왔어요.
1: 네.
0: 예, 그 전화 놓는다고.
1: 네네.
0: 그 소식 듣고에 어떻게 흥분하고 기뻤던지 티어시나 시간대로 여기서 공화대를 얘기 됐습니다.
1: 네.
0: 예, 그래 집에 가서 전화 여기 놓고 보고 소리기 아, 그때 그 심정 정말 얼마나 기뻤던지 모릅니다.
1: 네.
0: 예, 지금 생각해도 그게
1: 흥분되죠.
0: 그 심정 생각하게 되면. 예,

0: 네, 노래 잘 들어봤습니다. 요즘은 의식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힘든데요.
1: 네.
0: 여러분들께서는 비록 이 태학진 같은 고난의 나날을 겪어보진 못했지만 예전에 비해서 의식주에서 어떤 천지개벽의 변화를 실감하고 계신가요?
1: 옛날에는 그러니까나 50년대, 60년대 그때까지는 한 집에 애들이 다섯여섯 일곱 여덟까지 이렇게 어떤 집은 막 10까지 있었습니다.
2: 네.
1: 그런데 수입은 적고 애들이 많아놓을까 먹는 게라는 게 아주 힘들었죠.
2: 네.
1: 그래서 아버지인데 그 입살밥 좀 떠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우리가 가서 수수밥 먹고 옥시떡도 먹고 이랬댔습니다.
2: 네.
1: 그래서 그렇게 먹고 그 다음에는 어떤 집에서는 또 남자아이들 많은 집에서는 엄마는
2: 네.
1: 항상 굶었답니다. 우리는 그래도 그 여자애들 다섯에 남자 한다고 이러니까 우린 좀 그런

0: 먹는 거 생활 안 했는데 남자 형제 많은 집에서는 엄마는 굶고 네. 살았다 그랬다. 아유. 그런 게 지금은 먹을 게 너무 많아서 뭐 혈지가 높을까봐 그다음에 또 건강 너무 실해질까봐 예, 건강 거래 때문에 지금 골라 먹고 절제해 먹고 이런 형편입니다.
1: 네. 예. 예, 나는 시골에서 살아다 보니까는 시골에서 우리는 공호를 했던 거예요. 네. 그 우리는 밀가루로 많이 탔었습니다. 근데 그 동네에도 유일하게 한쪽에 한두 집이 있었는데 그 집들에서 우리를 입살과 바꿔주면은 네. 밀가루하고 입살을 바꿔서 쌀밥을 좀 먹을 수 있었고
2: 네.
1: 그다음에 그 동창들 가운데서 또 달걀이라도 먹는 집에는 대게 잘 사는 집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 그때쯤에 대학 갈 때도 돼지랑 키운 집에는 돼지 한 마리를 팔면은 사립대학이란 지금 대학에서 무슨 미아가 된 것 같습니다. 놀라 다니는데 너무 머리를 말씀해
2: 여행을 즐기시고요. 네.
3: 예, 저희 기억으로는 예, 이전에 양식 위도 네. 통장으로 공급했지 않습니까?
2: 네.
3: 예, 예, 많은 집들에서 예, 이 월말이 되게 되면 쌀이 다 떨어져가지고 그러니 예, 그 세달 쌀 주기를 고대로 기다리는 집이 많았습니다.
2: 네.
3: 예, 그리고 거기다가 저 시량 입쌀하고 밀가루를 그때 시량이라 했죠. 예.
2: 네.
3: 예, 한 달에 그것도 맨당 2시간밖에 안 줬습니다. 그러니까 예, 거의 다 그래서 잡곡으로 산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제 기억에 이전에 이것도 없어서 예, 한 시기는 뭐 줬는가 하면 예, 그 고구마 말린 거 있죠.
2: 오.
3: 고구마 말린 거에 예, 그거 줘서 그 감에다 쪄서 먹었습니다.
2: 어, 네.
3: 예, 감에다 가만히 쪄서 예, 야, 그건 정말 진짜 예, 생고구마는 맛있는데
2: 아.
3: 그 인거는 정말 맛있었습니다. 속이 다 빠져서 맛이 다 나간 거 그런 거 먹었댔단 말이에요.
2: 어, 요즘은 또 간식으로 먹잖아요. 쫀득쫀득한.
3: 근데 지금까지 너무나 맛있죠.
2: 어, 달라요.
3: 근데 그거는
0: 그 단거 빼지 않았다.
2: 아.
3: 예, 근데 그 고구마는 예, 지금 그 말하면
0: 어떻게요?
3: 아, 예, 그래서 아무 맛이
2: 단맛을 다 빼내고
3: 불쌍하게 아무 맛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음에 그게 산량이 많이 나게 돼서 그렇게 영 큰 고구마더라
2: 네.
3: 말이야. 말려도 그렇게 크더라 말이야. 네. 예, 그런 걸로 예, 그랬단 말입니다. 그리고 입는 옷이라면 예, 정말 계절마다 그래서 한 벌 입은
2: 네.
3: 예, 괜찮은 걸로 되고 그다음에 그 전에 해 입던 거 또 기보서 또 다시 손질해서 예, 이렇게
2: 형제 많은 집은 또 퇴물림으로
3: 입었습니다. 그리고 예, 우리 집에는 예, 저 뭡니까 그 형제 다섯이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일곱 식구가 있었대는데
2: 네.
3: 그때 아버지 54원 공자로 한 달 살았습니다.
2: 네.
3: 예, 그래서 좀 곤란했겠습니다.
2: 아.
3: 제가 이제 초등 필바우스리 중단에 가게 됐는데
2: 네.
3: 그때 갈 때도 우리 아버지 친구 부인이가 좀 그 집에 그때는 쌍지고 다시 한다 했습니다.
2: 네.
3: 예, 그래서 그 집에서 예, 그 부인이 입던 옷을 저에게 주고 그다음 목수건 줘서 예, 그래서 그거 입고 소리 학교가 됐습니다. 예, 근데 괜히 그거 남이 그 입어도 너무 좋더라 말이야. 저는 그런 거 못 입어봤으니까.
2: 그렇죠. 없는 세월이니까.
3: 예, 예, 사람 준 거라도 제 원래 입던 것보다 많이 좋으니까 예, 기분이 되게 좋았습니다.
4: 네.
3: 예, 그래서 네. 지금도 예, 누가 나를 뭐 주겠다면 예, 기분이 좋습니다.
4: 네.
3: 제가 그때는 좀 이슈가 많이 부족했죠. 예. 근데 지금은 이제 먹거리가 좀 넘쳐나게 많아가지고 모두 영양가를 따지고 모두 뭐 실해질까 걱정
2: 네.
3: 또 뭐 혈지 올라갈까 봐 걱정에 다 자기 건강을 돌보면서를 이렇게 지금 골라서 드시고 있지
2: 맞아요.
3: 않습니까?
2: 예, 네.
3: 예, 예.
2: 맞아요. 모든 것이 풍요로운 지금 즐겁고도 행복한 삶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최선수 선생님께서는 작사가로 연변가사협회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럼 이번에는 최선수 선생님께서 작사하신 노래 쉼표 인생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네, 끝으로 세분 앞으로 소망이나 바람 같은 것이 있다면, 네, 짧게 얘기해 주실까요?
1: 네, 우리 공화국 창립될 때부터 그때부터 태어나서 지금까지 70여 년간 우리 위대한 중국 공산당이 영도하에서 또 위대한 사랑스런 중화인민공화국이 한계 국민으로서 회고를 볼때 우리 중국 공산당이 영도하에서 인민들이 정말 악정고토하고 자력경쟁하고 분투해서 지금은 우리는 먹는 것이나 입는 것이나 교통 그리고 운수 이런 방면에서 천지개벽이 변화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2: 네.
1: 이렇게 지금이야 생각해 보면은 국경절을 맞으면서 감개무량한 거는 정말 우리 위대한 조국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우리 중국 공산당이 정말 이 14억 되는 인구를 먹여 살리고 모두들 굶은 사람이 없고 벗은 사람이 없고 잘 입고 그리고 아주 훌륭한 교통수단과 이런 좋은 환경 하에서 특히 또 인터넷 시대에서 많이 발전되고 이렇게 편리한 생활을 누리게 된데 대해서 감사하고 더욱더 우리 조국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 조선족 민족으로서 자부감도 느끼고 이렇습니다.
2: 네. 우리는 이렇게 좀 외국어만 나다니는데, 외국에 가면은 그냥 중국 글을 봐든지, 하는 말이 나오든지 이러면 되게 반갑습니다.
1: 네.
2: 그리고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외국에 갔을 때, 외지에 갔을 때 그게 더 느껴진단 말입니다.
1: 네.
2: 중국 사람인 게 영구를 타다 말입니다.
1: 자부심이 되죠. 네.
2: 그래서 진짜 이렇게 이번에 국경절을 맞으면서 우리나라가 계속 번영 발전하고 그냥 온당하게 이렇게 나가기를 바란다. 그래서 우리
1: 네.
2: 중국 국민으로서 세계 어디 가든 자부감을 느낄 수 있게
1: 네,
2: 이랬습니다.
1: 떳떳하게. 네.
3: 위대한 조국에서 산 자부감을 느끼면서
0: 네.
3: 앞으로의 인생을 더 멋지게 살아보겠습니다.
0: 네, 그래요. 지금까지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77주년을 맞아 연변 가사협회의 김설자, 리영자, 최선숙 세 분을 모시고 즐거운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더욱 휘황찬란한 발전을 기대해 보면서 오늘 프로 여기서만 접겠습니다. 네, 세분 오늘 수고
2: 네,
0: 많으셨습니다.
2: 수고 많으셨습니다.
3: 수고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0: 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김은실, 방송 담당의 김소라, 조일광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0: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도남을 통해 습금평 주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습근평이 2018년 3월 1일부터 2019년 12월 27일까지의 기간에 인민은 우리 당의 집권을 받쳐주는 가장 강력한 뒷심이라는 데 관해 한 론술의 전록을 학습하겠습니다. 인민은 우리 당의 집권을 받쳐주는 가장 강력한 뒷심이다. 2018년 3월 1일부터 2019년 12월 27일. 인민은 역사의 창조자로서 당과 국가의 전도와 운명을 결정하는 근본 령장입니다. 우리 당은 인...

인민으로부터 오고 인민의 뿌리내리고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당이기 때문에 대중을 리탈하면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우리는 줄레 동지를 따라 배워 시종 인민을 위해 당을 건설하고 인민을 위해 집권하며 일심전력으로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근본적인 취지를 자각적으로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당의 군중 노선을 국정 운영 활동 전반에 일관시키고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소망을 분투 목표로 삼고 인민의 그 의거해 역사적 위협을 일으켜야 합니다. 2018년 3월 1일 주얼레 동지 탄신 120주년 기념 좌담회에서 한 연설. 가장 관심을 보이고 인민과 가장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현실적인 리익 문제를 중심으로 인민 대중의 사소한 일도 우리의 큰 일로 삼고 인민 대중이 관심하는 일로부터 착수하고 인민이 만족해 할 만한 일로부터 추진해야 합니다. 전방위적인 취업 서비스를 강화하고 빈곤 대중에 대한 지원 구제 사업을 각별히 중시하며 다차원적인 사회보장 체계를 서둘러 구축해야 하며 지역사회 거버넌스 체계 건설을 강화하고 빈곤 구제 정밀화와 빈곤 퇴치 정밀화를 견지해 민생 보장의 정밀화와 세밀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2018년 4월 24일부터 28일 호북을 고찰하면서 한 연설의 요지. 우리는 시종 인민의 입장을 근본 입장으로 하고 인민을 위해 행복을 도모하는 것을 근본 사명으로 하며 일심전력으로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근본 취지를 견지하고 군중 노선을 관철하며 인민의 주체적 지위와 창발 정신을 존중하고 시종 일관 인민 대중과의 혈연적 연계를 유지하며 모두를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치게 해 방대한 힘을 모으고 인민을 단합 인솔해 역사적 위협을 함께 창조해 나가야 합니다. 이는 역사적 법칙에 따른 우리의 필연적인 선택이며 공산주의자로서 자각적으로 유지하고 실천해야 하는 조심이자 사명입니다. 2018년 5월 4일 마크스 탄신 200주년 기념대회에서 한 연설. 우리는 일심전력으로 인민을 위해 봉사하고 백성을 위해 행복을 도모하는 당입니다. 이 면에서 우리는 아직도 갈 길이 매우 멀고 책임도 아주 무거우므로 한 번의 고생으로 영원히 안주하려 하거나 쉬엄쉬엄 하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오직 확고부동한 신념과 견인불발의 의지.

동서고금을 울린 명작, 재미와 흥미가 다시 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그날까지 독서 프로그램 명작을 만나다가 만남을 이어가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명작, 하지만 완전히 독파하지 못한 명작,

그래서 만나보고 그 가치를 읽어내는 명작을 만나다의 진행을 맡은 김혜원입니다. 오늘부터 명작을 만나다가 새롭게 선정을 한 아홉 번째 명작은 프레시슨 호지슨 버넷의 소공자입니다. 소공자의 원래의 제목은 리틀 로드 폰틀로이였습니다. 소공자는 19세기 후반에 영국과 미국을 무대로 쓰여진 작품입니다. 네, 이 작품은 오랜 전통을 가진 영국과 그리고 독립전쟁 후에 새로운 활기로 가득 찬 미국의 부자연스럽고 원만하지 못했던 관계를 어느 정도 해소해주는 다리 역할을 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명작입니다. 네, 그리고 이 작품의 배경에는 작가 프랜시스 버넷 부인의 성장 과정이 나타 있습니다. 네, 그럼 아래 시간에는 저와 함께 소공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사건. 어린 세드릭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어머니에게서 들어서 아버지가 영국인이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 외에는 푸른 눈에 콧수염이 길고 키가 큰 사람이었다는 가지는 의지할 것 하나 없는 외톨이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드릭의 어머니는 대단히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젊었을 때 어떤 돈 많은 중년 부인의 시중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인은 별로 상냥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집을 찾아온 세드릭 에롤 대위는 두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 아름다운 소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대위는 그 소녀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혼 때문에 주위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화를 가장 많이 낸 사람은 영국에 살고 있는 대위의 아버지였습니다. 에롤 대위의 아버지는 굉장한 부자로서 나이가 많고 훌륭한 귀족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대단히 신경질적이고 미국과 미국인을 아주 싫어했기 때문에 그의 노여움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에게는 막내인 에롤 대위 말고도 두 아들이 또 있었습니다. 영국의 법률에는 귀족의 지위와 재산은 전부 큰아들이 상속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큰아들이 죽었을 경우에만 나이 순으로 그 뒤를 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에롤 대위가 엄청난 부잣집 아들임에도 불구를 하고 실제로 부자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에롤 대위는 형들에게 없는 성품을 갖고 있었습니다. 잘생긴 얼굴, 늠름한 체격, 밝은 미소, 명랑한 목소리, 거기에다 용기와 상냥함까지 가지고 있어 누구나 에롤 대위를 한 번이라도 만난 사람은 그를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와 반대로 두 형들은 잘생기지도 않았고 영리하지도 못했고 더구나 상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튼 학교에 다닐 때에도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가서도 공부는 하지 않았고 빈둥빈둥 시간만 보내며 돈을 낭비했기 때문에 친한 친구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백작은 항상 그 두 아들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백작은 자신의 뒤를 이을 만한 두 아들이 남자답지 않을 뿐만 아니라 품위 없이 제멋대로 놀기만 하는 모습이

앞으로 백 작가의 명예를 높이기보다는 오히려 망신만 주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조금밖에 줄 수 없는 막내 아들이 용기와 지혜와 매력을 전부 혼자 가지고 있다는 사실 또한 노백작을 몹시 슬프게 했습니다. 백작은 셋째야말로 백작의 지위와 많은 재산을 이어받기에 가장 어울리는 성품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절실하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때는 그 아들이 아주 밉게 보이기조차 했습니다. 노백작은 무척 완고한 사람이었지만 마음속으로 막내 아들을 무척 귀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내를 잠시 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먼 곳으로 보내면 골치 아픈 두 아들과 비교를 하며 화를 낼 일도 적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미국으로 여행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에롤데이를 미국으로 보내고 반년 정도 지나자 백작은 몹시 외로워졌습니다. 그래서 백작은 막내 아들에게 곧바로 집으로 돌아오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무렵 에롤데이가 보낸 편지가 백작에게 도착했습니다. 편지에는 자기가 미국 아가씨를 사랑하고 있고 그 아가씨와 결혼하겠다는 말이 씌어 있었습니다. 노백작은 펄쩍 뛰며 화를 냈습니다. 그러고는 곧 다시 편지를 보내 두 번 다시 집에 돌아올 생각을 하지 말고 부모 형제에게 편지도 보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무엇을 하고 살든 어떻게 죽든 자기와는 아무 상관도 없고 집과 인연을 끊는 이상 어떤 도움을 받을 기대도 하지 말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비비안을 모델로 삼아 쓴 작품입니다. 네, 이 작품은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었고요. 런던에서는 연극으로 상영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또 당시 작품 속에 나타난 새들에게 하얀 레이스가 달린 칼라가 있는 벨벳 양복이 크게 유행하기도 했다라고 하는데요. 네, 그럼 제가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오늘의 뒷부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편집의 당선자

안녕하세요. 서인옥입니다. 할 일 없이 빈둥대기만 하다가 난 왜 이리 게으를까 하면서 자괴감에 빠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네,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이내 그래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야지 하면서 마음을 고쳐먹을 때가 혹시 있었나요? 네, 오랜 세월은 아니지만요. 네, 이 싸움에서 이기고 지기를 반복하기만도 수천만 번. 아마 이 싸움은 평생 지속되지 않을까요? 네, 어떻게 살아야 한다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네, 어떻게 살든 각자 나름대로의 생활 양식과 가치관이 있을 테니까요. 네, 그 상황에 맞게 살면 된다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네, 아침형 인간이 있으면 올빼미형 인간이 있을 것이고요. 죽었다 깨어나도 집에서는 공부가 손에 안 잡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집에서 공부가 잘 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네, 이렇듯 눈만 멀뚱멀뚱 뜬 채 침대에 누워있는 일이 나의 원기를 충전하는 시간일 수도 있으니까요. 네, 스스로를 아무것도 못하는 쓸모없는 사람처럼 내몰지는 맙시다. 네, 강매화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꽃들의 명절.

네, 가끔은요, 다양한 곳을 여행하면서 게으름이 때로는 삶을 윤기 있게 해준다는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부지런히 이곳저곳을 많이 보고 다니는 것도 좋지만, 한 곳에서 유유자적 게으르게 다녀보는 것도 좋습니다. 네, 하나라도 더 눈에 담는다고 무엇 하나 제대로 담을 새도 없이 바쁘게 돌아다니는 여행보다는요, 네, 조금은 게으른 여행을 권하고 싶습니다. 네, 한 나라를 관광하는 여행보다 그 나라에 온전히 속해서 게으르게 생활하는 여행자가 되어보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네, 이 게으름이라는 건요, 그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좋아 보일 수도 나빠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바라본다면요, 네, 게으르게 다니면서 벌어지는 일들이 신선한 재미로 다가오거나, 네, 새로운 통찰을 얻을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기도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면요, 네, 정말 게을러지는 것도 괜찮다 싶습니다. 네, 그러니 우리 너무 게으른 자신 같아서 자신을 너무 궁지에 내몰지는 맙시다. 네, 강혜정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모해.

왠지 그런 날이 있잖아요. 술 한잔 하고 싶은 날. 네, 내 마음속에 모든 걸 털어놓고 나 이런 사람이었어. 나 이런 날이었어. 라고 하소연하고 싶은 날이요. 네, 사랑하는 사람이 오늘 어땠냐며 힘들었을 거라며 넓은 어깨를 빌려주는 그런 날 말입니다. 네, 삶의 무게가 느껴지는 하루의 끝에서 그 피로 우리가 풀어주겠다면서 친구들이 기어코 불러내는 날 말입니다. 왠지 모르게 기대되고

하루를 마무리할 무렵에 왠지 모르게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은 날이 있습니다. 고단했던 일과를 끝내고 옛 친구를 만나 추억을 안주삼아 한잔 기울이고 싶은 날, 굳이 힘든 이야기를 꺼내지 않아도 깊은 위로가 되는 그런 날, 맑은 하늘이 보랏빛으로 몰들 때면 내 누구든 불러내서 즐거워지고 싶은 날이 있습니다. 멍하니 보낸 하루가 아쉬워서 북적대는 인파 속에서 내 사람들과 한잔 기울이고 싶은 날, 내 행복이 넘치는 그런 시간, 옛 추억을 곱씹으면서 즐겁게 마시는 술자리는 늘 내 가슴을 뛰게 합니다. 네,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지쳤던 내 심신을 위로하는 그 자리는 내 안에 아프게 박혔던 먼지들을 깨끗이 씻어버립니다. 나의 유쾌한 친구들이, 나의 사랑스러운 연인이, 나의 소중한 가족이 그렇게 내 아픔을 씻어내줍니다. 네, 쿠르노카소의 보리차 듣겠습니다.

이상하죠? 사람들은 늘 바쁘다는 말과 한 몸인 것 같습니다. 바빠서 힘들다고들 합니다. 쉴 수 있는 하루가 너무나 간절하다고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요, 하루하루가 너무 권태로워서 삶이 헛헛하다고 합니다. 무언가를 하고 싶다고,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다고, 정신없이 몰두할 수 있는 무언가가 너무나 간절하다고 말하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혹시 우리의 이런 모습이 다른 누군가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갈지 한 번쯤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네, 힘들다 불평하는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는 간절히 원하는 삶일지도 몰라요.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누군가에게 희망이거나 닿을 수 없는 간절한 꿈일지도 모릅니다. 머무르고 싶은 아늑한 곳일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 우리 이곳에서 바쁘면 바쁜 대로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그 열정으로 하루를 살도록 애써봐요. 그렇게 살아가면 어떨까요?

눈앞에 사과 한 개가 있습니다. 당신은 분명 다른 사람에게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빨간색 사과가 보인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일본에서는 남성의 5%, 여성의 0.2%가 색약이라고 합니다. 구미 남성은 8%에서 10%, 아프리카는 2%에서 4%, 외 세계 전체에서는요, 2억 명 이상이 색약이라고 합니다. 네, 강아지나 고양이가 보는 법도 인간과는 전혀 다르죠. 네, 그들은 후각과 청각이 뛰어난 반면에 시력은 좋지 않아서 흐리게 보입니다. 비록 네, 색각이 정상이라도 색에 대한 이미지는 사람에 따라서 다릅니다. 네, 피처럼 붉다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고 장미처럼 빨갛다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네,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겠죠. 네, 이처럼 누구나 같은 사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미 착각입니다. 100명이면 100가지의 사과가 있는 법입니다. 네, 김선희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꿈을 찾아.

연결종합방송 조선어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까지 애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연결종합방송 조선어방송이었습니다. 행복한 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0: 晚上10点半，少年不要浪费你的青春，走起去放个养生机吧。
1: 每一秒都澎湃 FM 91.4 延吉综合广播。

0: 别为离别落泪，要为拥有欢呼。即将过去的这一天，慢走不送。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综合广。

0: 凌晨一点半，如果你还没睡，那你真的很拼哦。长期晚睡，身体会抗议。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综合广。

0: 凌晨三点半。据说这个时间还在听广播的都是有故事的人。
1: 每一秒都澎湃 FM 91.4 延吉综合广播。

0: 是凌晨4:30，比闹钟还烦人的是你旁边的那位呼噜声。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综合广播。

0: 的爱情进行到底最。
1: 现在是清晨五点半，为了比别人多吃两包辣条，起床吧，巨人！
2: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综合广播。

书藏古今，港通天下，滨海宁波，扬帆世界，阿拉宁波欢迎您。时代前行，岁月